可是谁又了解我，有时天真的像个顽童。都怪时光匆匆，让锋芒露出指缝。岁月它由不得你选择的，未必是情有独钟。

谁我深深的爱过，后来是朋友讲给我，那天聊起我们，他这样

9:25，马上在节目当中又听到了今天最后一首歌，结束我们今天的节目，让我们明天同一时间再见了，各位，来一首英文的吧。

0: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우년 8월 열리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2026년 제2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21일 시 제17차 당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이 육석회의장에 도착해 등록했습니다. 연결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20일 초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는 2026년 제22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사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선진 제조 발전과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국가와 길림성의 상시화 부축을 추진해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 기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상시화 부축 단계로 전환하는 첫해입니다. 전시 상하는 우리시 상시화 부축 사업에 존재하는 두드러진 부족점과 근원적인 문제를 정확히 찾아냄과 동시에 지원 경량을 철수하지 않고 지원 정책을 바꾸지 않으며 지원 강도를 낮추지 않고 감축 방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을 견지해 강력한 조치로 상시화 부축 핵심 임무를 실속 있게 들어주고 규모성 재빈곤과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선을 확실히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0: 9월 20일 오후 시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설지강은 조사연구소를 인솔해 중앙초학교와 신흥가도 민창사회구역을 찾아 민족단결진보선전을 활동 전개 상황에 대해 전문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먼저 중앙초학교를 찾아 학교에서 민족단결 교육을 교실 수업, 교정문화, 주제실천 활동 등에 융합한 조치를 중점적으로 요해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학교에서 특색활동에 의탁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사회구역이 기층 진지를

0: 지속적으로 잘 활용하고 군중들이 즐겨보고 참여하는 민족 단결 선전 활동을 상시화하며 여러 민족 군중들의 내왕 교류 융합을 촉진하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서로 돕는 감정을 끊임없이 증진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설지강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이 주선을 확고히 틀어지고 민족 단결 진보 선전을 제반 사업을 고품질로 실속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교정, 사회구역 등 기층 진지에 입각해 선전 형식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활동 내용을 풍부히 하며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특색 경험을 총화, 정견해야 합니다. 문제 지향을 견지하고 사업의 취약한 고리를 정확히 찾아내며 사업 조치를 세분화하고 사업 책임을 단단히 다져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육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이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연기를 함께 건설하는 강대한 함력을 응집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김홍매가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9월 17일 국가에너지 집단 길림전력유한회사 브랜드 개방일 및2025 사회 책임 보고 발표 활동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활동은 장백의 문화 맥락을 두텁게 이어가고 국능 브랜드를 굳건히 구축하자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현장에서 참석자들은 조선족 특색 문화 전시와 국가에너지 집단, 길림회사, 연길공장의 기업 선전 영상을 집중 관람하고 국가에너지 집단 RISE 브랜드 문화 리념, 길림회사의 사위 정신과 연길공장의

0: 구축하고 민생의 따뜻함을 지키며 지방 경제 발전의 힘을 이바지하고 사회 책임을 주동적으로 리행하는 면에서 보여준 담당과 성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1: 5월 21일 시제 17차 당대표 대회에 참가하는 대표들이 전시 광범한 당원과 인민군중의 기대와 중임을 안고 육석회의장에 도착해 등록했습니다. 당대표들은 3.1군들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대표들은 대표증을 정중히 가슴에 달고 회의 자료를 펼쳐보며 수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대표 319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대표들은 충만된 정치 열정과 고도로 책임지는 태도로 대표 직책을 참답게 이행하고 대회 제반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겠다고 잇따라 밝혔습니다.
0: 추석과 국경절을 앞두고 연변 예랑 예술 전람관은 해민 활동을 출시했는 바 민족 복장을 착용한 관광객은 입장권 반값 우대를 享受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술과 민족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매력을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연변 예랑 예술 전람관은 연길 1978 문창원 6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디지털 예술 더하기 AI 상호작용을 핵심 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2,000평방미터의 실내 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고 서로 다른 주제의 전시관 10개를 설치해 련인 나들이 친자 체험, 가족 기념 촬영, 팀 단합 활동, 연합 참관 등 다양한 출행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전람관은 최첨단 디지털 기술에 의탁해 연변의 지역 특색 문화를 혁신적으로 구현했으며 장백산 자연 풍광, 조선족 민속 문화 맥락, 본지의 오랜 신화 전설과 도시의 미래 발전에 대한 상상을 하나로 융합해 연결만의 다채로운 미학적 화폭을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람관은 9월 3일 시험 영업을 시작한 이래 루계로 2천여 명의 관광객을 접대했습니다. 현재 8개 주제 전시관이 개방됐고, 부대 문창 제품 쇼핑 중심과 커피, 간편식 구역도 이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2개 AI 기술 상호작용 전시관은 현재 건설 중이며, 올해 연말까지 전부 대외 개방할 예정입니다. 연변 예랑 예술 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은 문창 제품과 축구 관련 상품도 준비했는 바 구체적으로 연길은 축구의 고향인 만큼 조선족 복장, 마그넷, 연길 지역 문화와 관련된 여러 상품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커피와 음료 구역도 있는데 가격이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전람관 영업 시간은 9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만 65세 이상 로인, 현역 군인, 제대 군인, 교원, 소방 인원은 유효 증명서를 제시하면 1인당 45원의 전용 입장료를 享受할 수 있습니다. 키 1.2m 이하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연변 예랑 예술 전람관 운영 총감독 허건영은 이곳에서 연변 민속 주제, 장백산 주제, 연변 역사 주제를 몰입식으로 체험하고 기념 촬영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추석과 국경절 기간 관광객들이 민족 복장을 착용하면 입장권 반값 우대를 享受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9월 19일 14시 5분 싱싱한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는 바 이는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항공편은 징둥 항공회사가 운영하며 북경 대흥 연길 향항 북경 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항공편은 12시 55분에 연길에 착륙해 18시 50분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는 연변 항공통상국에서 광동 향항 오문 대만고로 향하는 전용 화물기 항로가 처음 개통된 것으로 연변의 신선 제품을 5시간 만에 향항까지 직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화물 손실 비용을 낮춰 신선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길 출입국 병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근은 연변 항공통상국의 직능과 위치에 입각해 항공편별 맞춤형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제정했다고 하면서 도착 즉시 검사하고 검증한 뒤 바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시달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국에 귀중한 통관 시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항로가 개통된 뒤한 차례 최대 19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로 개통 초기에는 주로 킹크랩 등 신선 제품을 운송하고 이후 기타 신선 제품 종류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시화 운영에 들어간 뒤에는 2026년 말

0: 2019년까지 로개로 30차례 운송하고 총 화물량은 3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결세관 부관장 학붕정은 새 통로는 보세 수입 더하기 분배 수출 모식을 적용하는 바 킹크랩은 훈춘종합보세구에서 포장, 계량, 수출 신고를 마친 뒤 연길국제항공 통상부로 직접 운송돼 검사와 적재, 전반 과정이 빈틈없이 연결되어 화로 수산물 수출을 더욱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단계는 계속 연변조에 구역 우세 의탁하고
1: 7mm에서 13mm로 왕년 같은 시기와 비슷하겠습니다. 23일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25일 낮부터 26일 낮까지 적은 비가 내리며 27일 밤에도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 부문은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기 쉽고 비 오는 날 도로
0: 입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1: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촌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1: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3: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이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구경 깊은 산속.
1: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칠백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간을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기능실조, 고령, 만성질환 등 특수군체의 가정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중의약국은 일전에 가정병상 서비스 지침 시행을 발표해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서비스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족병상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까요? 가정병상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이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진단이 명확하고 병세가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거주지에서 검사, 치료, 재활과 간호에 적합한 만성질환자 또는 지력장애를 포함한 기능실조, 고령장애 환자입니다. 다음, 입원 치료를 통해 병세가 이미 안정됐지만 퇴원 후에도 계속 관찰과 연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말기에 이르러 완화 치료 또는 안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진단이 명확하고 상태가 안정적인 비위중증,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병상 개설을 신청하고 의료기구에서 발급한 해당 진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병상 서비스 기구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 환자에게 가정병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결정합니다. 병상 개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정병상 서비스 기구는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지정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병상 개설 수속, 서비스 내용, 환자 및 보호자의 책임, 요금 기준 및 서비스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고지한 후 협의 및 사전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합니다. 네, 음식을 조리할 때 빠질 수 없는 것.

것이 식용유입니다. 네, 그럼 식용유는 개봉 후 언제까지 두고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식용유의 유통기한은 보통 18에서 24개월입니다. 단이 날짜는 미개봉 상태의 보관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개봉한 가공유를 이 기간만큼 오래 보관한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봉하면 식용유 속의 지방산이 산소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기름이 변질되고 과산화물, 알데히드, 케톤 및 기타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2025년 중국 유진은 일반 가정의 일상 식용유 사용 습관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항산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네 가지 일반적인 식용유, 즉 亚麻籽油, 해바라기籽油, 콩기름, 락화생유의 사용을 조사한 결과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에서 63일 사용 후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에서 56일 사용했을 때 과산화 수치가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5리터 포장 식용유는 42일 내에, 1리터 포장 식용유는 28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안했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선전교육센터에서도 여름에는 개봉 후 식용유, 특히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용유를 1에서 2개월 내에 반드시 섭취할 것을 권샘을 통해 땀을 분비하는 것은 신체가 열을 방출하는 주요한 방식 중의 하나이자 인체가 수분을 배출하는 경로 중 하나로서 체온 조절과 균형에 필수적입니다. 땀을 적당히 배출하는 것은 건강에 좋습니다. 체내의 대사 산물은 호흡계통, 비뇨계통, 피부를 통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서 쓰레기를 형성합니다. 그럼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신체의 허약함 때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일부 허약한 사람들이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이 반드시 허약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에는 피로감, 추위, 바람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는 모두 허한의 증상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이런 네 가지 질병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먼저 당뇨병입니다. 고혈당은 자율신경 계통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수면 중이나 격렬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땀을 많이 흘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자주 발생합니다. 다음, 갑상선 기능 항진입니다. 만약 몸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신진대사율이 증가해 체온이 올라갑니다. 시상 하부에서 이 신호를 감지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감염성 질병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과 같은 일부 감염성 질병은 야간 도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 중 많은 양의 땀을 흘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장애입니다. 자율신경 장애는 식물신경 계통 장애를 말하는데, 국소다한증, 특히 손바닥, 발바닥, 겨드랑이, 허벅지 끝, 및 전신 다한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출산, 갱년기 등 호르몬 변동이 심한 시기에 식물신경 기능 장애에 걸리기 쉬우며 이로 인해 정서가 불안해지거나 땀이 많이 나게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주변 환경을 서늘하게 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옷을 입으면 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서품 열사증 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야, 야, 뭐이라? 아이, 제대로 응담수를 싸먹은 거 보조해달라고? 아이, 그게 누구? 야? 이 연군 주임이라고? 하! 나 그네, 그게. 아, 그나마 여기 보나? 야, 안심하다. 이 연군 주임이란 게, 저번에 그 보고 전에 보고라고 주임 자리에서 나 떨어진 그나그네. 자, 그 곰탓으로 어떻게 나 먹는지. 아, 손발을 마구 떠는 게 우리 뒤에서 다 떨게 해줍니다.
2: 이거가 있어?
1: 아, 예, 돌아오십시오.
2: 아, 이거
1: 누가 떠도 힘들어.
2: 아, 그 다른 간에서는 언양 쌈무는 다 밥 먹어 나서 갔지만 이 간은 거요? 그래서 법이 보내는 거. 지금 그래도 전진검사는 다 문제 없다. 예.
1: 그래, 몸은 어떻습니까?
2: 그래, 그렇다. 그래, 간이라는 거는 계속 그거 뜨게 바늘로 쏙쏙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럴 때 하면 이건 저혈압처럼 이래 만년 피로 이게 여기 아픈 데를 쭉
1: 저혈압처럼 해.
2: 그리고 그 아 알코올 중독이란 거는 응? 그 어떻게 이 몸에서 숙기만 없어지면 그래서 이 손이 이래 막 떨리는 게 저만 너무 안 맞다면 이제 떡해줌이 되었다. 그리고 이래선 춤이 내려오지 거에선 건물이 내려오지 이거 봐라. 이제 나도 이거 봐라 사가서 아들 따라가
1: 몸 밀가야 너무 다
2: 있지 뭐 많지 뭐 돈을 내고 같은 거 저 내가 써봐요. 네. 그 저 응담술이 응? 네. 간에도 좋고 알코올 중독에도 좋고 그냥 붙이기도 좋고
1: 응담술이에요?
2: 어. 그래서 내가 저 보름 전에 내가 저 지금 믿는 전체에서 내 걸로 가서 저 응담술을 한 상자 싸다 내가 내왔다.
1: 이게 한 상자 뭐 24병 소리라 그 아무리 과하게 맞든지 두 달 만에 맞으겠습니다.
2: 야, 이게 무슨 소리 하나? 오늘 아침까지 다 먹었다.
1: 반찬으로 보름에 다 해버렸단 말인가? 야, 아, 그게 뭐 반찬인가도 맞을 텐데.
2: 아, 야, 이게 계산해봐라.
1: 네.
2: 어? 저 이틀은 그것도 식전마다 딱딱 두 양씩 하게 안 먹어. 그런데 먹어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 간이 기대리 나오니. 그래서 거기서 날부터는 아침 식전에 성냥, 점심에 농냥, 저녁에 방금. 그래서 저 반찬이나 좀 여섯 냥, 일곱 냥씩 이래. 깨, 치고 깨, 또 식동민 하면 어디 혼자 먹게 돼? 아무래도 보병사는 필요해야
1: 됩니다. 아, 절진이 약수를 그렇게 하다가는 집두레기를 빼겠습니다.
2: 뭐야? 니 정말 군주의 실적 제대로 말했다. 그래서, 내 저, 응담수구상 그, 저, 영수증, 이래 보관해 했다가, 응? 내가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저, 니 좀 적당히 처리해 달라.
1: 보조를 해달라는 게 있다?
2: 아, 그게 야, 다 보조라고 하기보다야, 그게 저, 결국 보조 옳지.
1: 근데, 아, 이거는, 대문정책에 관계되는 일이 되나도 곤란한.
2: 야, 안다. 아무리 그래도 기층감에서 어떻게 해주는가 살려줘야지. 내가 일반 소질할 때는 이런 문제를 다 가서 해결해줬어요.

0: 您이런거거저재무제도경제정책이렇게만보지말고문제를빼돌아놓고한번간부정책이갖고해서다잘좀받아봐라그냥저절로풀리지이인사가무슨케이지야
1: 돌빈아이그만해돌빈이주인딸에서내려앉은것도아그게간부정책이어서그렇게된게있지뭐
2: 에이에이에이
0: 너주인질하면서공장수를말씀하고잘못된사람이다이놈그래서그한번잘못되고아우몸죽도게까지걸렸다이놈아
1: 그래도예목다죽은귀신굶어죽은귀신보다낫다고떨진팔사는우리보다낫습니다
0: 야이게지말좀별나봐응야이때나봐응내만약이제나서당장죽으면너나를어떻게치유하게
1: 사망된걸낫습니다
0: 그래서사망된걸로이런예그래추세라고해라서희생되다이렇게말하면이대대아프희생라고아내뚝지금말해야내열사사격이아이되나야
1: 그래가만히볼까나솔직히너는열사도내가같은데
0: 그래서어째잘못됐니가만히가만히가만히가만히
3: 전투에도아예참가하고얼마떠들지게먹다가열사스사지우리도이제는농사구멀고다퇴뿌리고얼마떠들지게걷어먹겠다
0: 전쟁판에도아예나가고이쪽들은미기썼는지이쪽들은쓴사람이에요지금세월에돈빼서다가누가채만먹어도돼야됩니다전쟁판이아예나가서야전쟁판이라는게그래딱그듯총쏘고대포알이터지고기관총돌아야나전쟁판인가지금은술바속이바로전쟁판이다가서그래서주로어떻게내기는가에따라서주는것도살고살것도죽고몇만원짜리왔다갔다하고몇천만원짜리일감도왔다갔다한다제대로주로제대로만내게보지에이구남자같아하하하
2: 원한각도에서들이키겠다하는뜻같더라고
0: 저리형제도내자야한다그리고뽀뽀단간부도봐방금패투제강보문투국제형제이런말을많이하고그러다가도둘이뭉치이런패를받으면거쭈간깡소리해서웃기기도해야한다그뭐야그리고저작가를좋아할까하는지금옆에가서여자들안때놓고술도不피우고새끼의웃음도웃겨게해야한다그러다대화에서우측우리의한총동장쓸때에는도구도못보채고가만히앉아있었어
2: 이비례했다이게그저술판에서술만먹어야되는게아니다응이벌속에서그냥저기뿌리빠빠빠빠빠빠빠빠이렇게먹어야한다그래야이런전쟁판에서배인된사람이열사아이들은비례된다이제꼭나쁜사람들의칼에찢겨야만열사할까
1: 설준아설준이아무리전투사적은이야기를해도아주상체아이나고안질이번들번들하는데아이누기열사인지열한살인지안다
4: 아이그게뭐라우리전화령에둘이나한달내서하고내서온게어떻소
2: 아이에이게여자증문제란게인사국이나민정국인사할일이지전에떠들어야되는가내말없지
4: 아예없
1: 지나도나이열사문제네돌진이사마마대무이사돌진이제통지를하겠다기대가기다렸어
0: 내가다통지를내만대수금은나도어디가있겠는지모르겠지무슨소리야우리이사벌써다안
5: 아무리공자수리를그렇지아적당히마셨으면아코충전까지걸려있어에이브나그날출하
2: 적당히마시나요우리간부도모두가물어봐술단석에서적당히가죽을때맥을쓰는가

0: 왜 사람이 일어나다 붙으면 이 구석에서 담배, 저 구석에서 담배, 아이 동쪽산에서 담배, 서쪽산에서 담배 하는데, 아이고, 씨, 한 번밖에 어떤 판가.
1: 나 이거야. 나, 예, 이번에, 예. 우리 공사가 가장 곤란할 때마다 우리의 목을 열어주시는, 예. 다시 말해서 아주 극히 재판을 해주시는 김행장님의 건강을 위해서요, 예. 건강을 위해서 담배합시다, 담배!
2: 담배!
1: 내가 탑을 다 얻었구만. 우리 선이야 그저 컸다고 해서 아 그저 망탄 잘 알아서 예. 학습생들도 그닥 됐고 그리고 자기한테 몸신 뜨는데 그런데 일어나를 깜짝같이 소선대 중대다 만들어준 우리 차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차 선생님이 건강을 위해서 예. 또 다시 깜빼
2: 깜빼
1: 저 전번에 그 한국에서 어서 우리 집에서 보내준 거 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야, 우리 집에서는 그렇게 저 차선생 품에는 좀 솔직했는가 그냥 계속 근심했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아래 계속 잘 관심해주세요. 내가 야 이번에 우리 아들을 군대 내보내라고 예 군대로 내보내라고 남의 눈치를 봐가면서 추석을 해주신 우리 검인영의 강주인 그리고 저 신체검사에서 눈을 감아둔 병원의 최준 선생 그리고 가짜 고수 들었다 해준 황초강 선생님 물론 이 세 분께 이미 내 리사도를 맡아서 약간한 인사는 드렸지만 오늘 이 길을 다시 세 분이 건강을 해서
2: 갑니!
1: 이렇습니다. 내 다른 데 가서는 이런 말을 아야 해. 지금 넣고 술을 마야 드세요, 드세요. 자, 저보다 오늘 오후에 우리 한경님의 아줌마의 병원으로 해산하러 들어갔습니다. 자, 한경님, 당신네 이번 주 부의 아줌마하고 잔치란 게 어느 날인가? 어서, 국경절에 왔어요? 자, 이분의 잔치를 4년 국경절에 했는데, 그래도 두 분의 노력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잔치를 해서 몇 달 만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한경님의 이번 아줌마의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길에 이번에 한주인의 아차아주마의 백세기 대통 무사히 해산할 걸 추원해서 감기! 자, 나는 말할 줄 모른다. 나 말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이번에 강주인의 아주마의 세상 뒤 끝에 저 집 빨리 돌아가셨던 축원해서 가세! 여사들, 그릇들! 오늘 우리 이 김정민의 집에서의 러시아 마가리를 하나 사왔습니다. 우리 그 마가리 무사히 살아고 예? 새끼치기를 당할 걸 주관해서 엄청난 만 죽들입니다. 아, 이게. 아, 아. 일어난다는 게 뭐야? 아이고, 이 속이 울적거리지 골이 때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침침물 먹어보이지. 석가 안 먹어봐도 돼. 방법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엉덩이 다 쌀 때 니를 맞았다니까. 이 여자 그래. 얼굴이 저도 다 떨어뜨릴 거야. 눈물이 막 올리미는 게 어디 탔겠지요? 성적도 약간 듣기 좋다하게 이제 높였으면 된다. 이게 내 돌중이 조수사당이 복잡하지. 그 병 이름도 돌중도 그런 것 같이 쓰자 그냥 계속 바뀌어. 저 이제 주도사냐요. 그래서 여기 와. 저 이 모모 동지는 현대화 건설에서 나는 자는 밤에도 자자했고, 그렇지. 자희생적으로 광고 분투로 하다가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몫을 알 것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병에 걸려서 응당수를 썼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 날, 아무 시, 거품하던 심장이 퉁 부졌다. 그래서, 영영하게,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다. 그 아래, 그 다음 내 욕 닦고, 그 다음, 예, 예. 저, 내 사학교 3학년 때, 소성대 김대사가 한입니다, 김대사. 그걸 내 욕 닦을 때 빼놓지 마라. 아, 가만. 야, 그런데 그 76년도에 우리 그 여름이 금융위원회에서 내 무슨게 됐는가 하면 파리잡이 모범에 버티던 버티던 그거 욕쌌을 때 빼놓지 마. 네,
3: 파리잡이 모범에
1: 야, 이거 봐라. 또 허물이 나온다.
4: 고 이영근 선생님께서 출연하셨던 작품 멸사순 문제 함께 감상했습니다. 네, 이어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0: 행복을 전해드리는 해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품입니다. 연애 편지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그대여, 연애 편지 이상껏 김병신.
2: 김병신? 아니, 내 이름.
1: 가만히 있어라. 이제 여기 저. 가만히 있어라. 이제 여기 저, 저하고 겉재 다 이게 무식이야.
2: 아, 그럼. 내가 그 생일이야. 이 편지 저는 내가 이거 곧바로 썼지만. 나 빌라켓 밑에 생겼다니.
1: 어째 네 이름 뭐라니? 네 말고 걱정해라.
3: 어때요? 걱정해라.
1: 너도 뭐 이렇게 참 잘 뜯어보면 빌라켓 생긴 줄
3: 알고 되지.
1: 아버지 닮아 와다다 하게. 사랑하는 그대여, 연애 편지 이상껏 김병신.
2: 김병신? 아니, 내 이름 뭐지? 김병신이라고.
1: 이렇게 돈베니.
3: 야야야, 김병신한테 똑바로 듣는다 봐라.
1: 이야, 이거요.
2: 이건 어째 변신데? 아니, 이거 가르쳐봐. 나 죽고 싶어. 아이고, 저기.
1: 그게 말인가?
2: 엄마, 이렇게 맞습니까, 빨리?
3: 야야야야야야. 니 이제 생대로 구칠리는 편지가 경험하다 다 묶어버리면 니 정장만 보내겠니?
2: 뭐야, 너?
3: 야야야, 니 두두파파라. 니 뭐야, 이거? 응? 그 거신자하고 헌신자이라지, 응? 여기 김병선하고 김병신이라지. 야야야, 니 수평 없으면 잘했네. 다시,
1: 아, 어?
3: 답답하다야. 내가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학교에서 뛰는다.
1: 아, 당신 그거 말이라고 하면 아 공부를 못.

0: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9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좋은 세상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조일광입니다.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1: 마다 이렇게 지정된 시간은 예, 10월 20부터 4월 20까지입니다.
0: 네.
1: 예,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노력하며
0: 네.
1: 예, 혹시나 한파가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풀리면 공급 시작이 앞당겨지거나 종료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우리 지금 한창 열 공급 뭐 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가 우리 회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예. 지금은 매년은 보통 10월 20일부터입니다.
0: 네. 예. 그래요. 이제 10월 20일부터 정해져 있지만 기온과 변화에 따라서 또 조금 네. 앞당겨질 수도 있고
1: 네.
0: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 네.
0: 네,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1: 네.
0: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열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집중 열 공급 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어떤 사전 점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회사에서는 시민들이 기존에 보통 집안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화물이 혹은 집이 많이 또 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0: 네.

0: 구역은 지금 우리 회사는 지금 지중 공로
1: 네.
0: 区域하고 연서 区域
1: 네.
0: 그리고 서부 区域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열강구 구역은 제일 동쪽부터 시작하여 북대시장 이남.
1: 네.
0: 네, 그리고 그 샹위 주店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샹위
1: 장호
0: 주,
1: 호텔.
0: 예, 상호 호텔 서쪽? 아,
1: 네.
0: 동, 예, 맞습니다. 예, 서, 동쪽. 예, 요거지가 집중 열광구 구역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연서 쪽은 연대 부근, 예, 서부 쪽은 조양천 시민들까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발전 구역 있지 않습니까? 예, 발전 구역도 우리 구역입니다. 예, 그리고 신규 입주 단지는, 그것도 개발 상의가, 예, 이번 또 개발 상의가 또, 상황에 따라서, 예, 신청이 가능, 신청하셔야만이 우리 구역에 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본인 집이 이제 어느 열광급 회사 구역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문을 하시면 될까요?
0: 네, 우리 지금부터 통지단 납부를 매개 입주단지에 붙여놓습니다. 예, 그러시면, 통지단 납부, 납부 통지서를 보시면 위에, 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 회사 이름은 延吉市 지중공热集团 有限公司. 이거는 지중공热区공热区域이고, 延吉是 延吉, 延西, 공热有限责任公司면 연서구역이고 시부라고 적혀 있으면 원래 그새 체육장 있지 않습니까? 예, 새 체육장 부근하고 조양천 시민들이 구역입니다. 거기. 예. 하지만 다 우리 회사에서 열광급을 집중적으로 예, 열광급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서 뭐 자문하실 때에는 250114에 예, 자문하시면 됩니다.
1: 그래요. 올해 이 주거, 주택과 또 비주거용 주택의 이 열공급 요금 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이 매년마다 아직은 변동은 없습니다. 예, 이 주거용하고 비주거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주민용, 주거용은 열광급 면적의 매 평방에 31원이고,
1: 31원.
0: 예, 비주거용은 건축 면적이라면 주민들이 좀 건축 면적은 그 집적 면적입니다.
1: 집전.
0: 집적 면적에 그 建筑 면积라고서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상 말하는 门市라고 하죠. 예, 门市房, 营业房. 예, 이런 주민들은 건축 면적의 매 평방에 38원입니다. 예,
1: 38원.
0: 그리고 학교. 네, 학교는 33원. 매 평방에 33원. 네, 변동은 없습니다. 아직까진. 예.
1: 그래요. 이 열공급 비용은 그럼 이제 제일 늦어서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0: 네, 구체적인 납부 기한은 매년 10월 20 전입니다. 예, 이거는 문건에 의하여 10월 20 전까지 납부하셔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개체 무슨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거기에 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게 처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주민들은 한몇 년씩 안 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런 진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예, 먼저 와서 와서 신청하시고 자기 집 상황도 말씀하시고 네.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몇 년씩 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안 내느냐 하면 또 모두 또 자기 개인 상황이 있으시고, 네, 그러니까니 오셔서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현장도 검사하고 우리가 또 공로 이를 소비하는 시통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적혀 있는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 안 하실

0: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법적 절차대로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이제 그 따로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뭐 벌금이나 더 이제 비용이 더 붙는 거는 없습니까?
0: 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1: 아, 네.
0: 예,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집이 혹시 오래 안 나가셔서 어떤 분들은 보팅을 하셨는데
1: 네.
0: 예, 보팅을 하셨는데 와서 이듬해 와서 다시 신청 안 가져가지고 예, 전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서
1: 네.
0: 예, 우리가 또 봐야 되고 또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우리가 또 진행합니다. 예.
1: 네, 그래요. 지난달부터 열공급 비용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이제 여러 서구역 단지에 붙어 있던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열공급이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영업청에 와서 하시겠으면, 네, 모두, 지금, 우리, 열공급 회사에 모두, 4개 곳이 있습니다. 예, 한 곳은 우리가 인민로 왕통쇼区, 예, 여기에 오시면, 门市 1층하고 2층에 거기에 또 적혀 있습니다. 예. 영업청 이렇게 수입청이라고 예예 예, 거기 와서서 돈 내시면 되고 연소하고 발전 예 그러니까 그 연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발전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정부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 서쪽에 신조야웬쇼区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2층에 가시면 또 우리 영업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새 체육장. 예, 새 체육장 동쪽편에, 또 우리 영업청이 한내 있습니다. 예, 거기는 또그새 체육장 주민들이 거기 또 영업청에 가셔서 낼수 있고, 예, 조양천 주민들은 그 펑정, 쇼区라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邮政银行 있습니다. 예, 그 邮政银行에 가시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거기서 안내해 드리는 예, 창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영업청에서 내실 수 있는 통로이고 지금은 또다 인터넷으로 또 내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인터넷으로 내시려고 하면 회신 생활 缴费 예, 우리가 위챗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 위챗에 들어가 보시면, 웨이신 생활缴费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 정확하게 더 들어가시면 또 공론화费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가, 매진마다 붙여놓는 그 통지단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공热编号 있습니다. 예, 이 공热编号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호码이기 때문에, 예, 주민들께서 이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이 공热编号를 입력하시고, 이제 아까 말하다시피, 어느 구역에 있는 분들이면, 어느 구역의 회사 이름으로, 예,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 쪽에 있는, 그러니까 연대 쪽에 있는 주민인데, 예, 근데 보지 않고 그냥 거기서 延吉市 集中供热集团 有限公司를 입력하시면 내실 수 없습니다. 예, 연소 쪽에 있는 분들은 또 延吉市 延西集中供热有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통지단 납부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부, 예, 延吉市 시부有限公司, 예, 여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새 체육장 동쪽에 계시는 주민들은 예, 延吉市 시부有限责任公司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 네, 그리고 또그 조양천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지단을 꼭 확인하셔 가지고 공热编号 하시고 회사 이름을 잘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 번호도 이제 맞게 입력을 하셔야 하고,
0: 네.
1: 또 구역에 맞는 그 회사를 잘 선택을 하고, 또 납부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래요. 위챗 말고는 또 혹시 다른 통로로 할 수,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0: 또
1: 있을까요?
0: 위챗이 있고.

0: 네.
1: 그리고 支付宝 있습니다.
0: 아, 네.
1: 네, 支付宝에도 들어가시면 생활 缴费라고 있는데, 예, 거기도 한 가지입니다.
0: 아, 네.
1: 공热 编号하고 회사 이름을 잘 확인하시고
0: 네.
1: 입력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발전에 있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이 지중공热 예,
0: 네.
1: 여기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그 통지단에 입력된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이제 이런 스마트 기계가 사용이 어려운, 네, 또 어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1: 네.
0: 직접 영업청을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기를 원하는데, 네, 납부가 가능한 영업청 위치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영업청에 오셔서
0: 네.
1: 예, 열 공급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0: 네.
1: 오실 때그 통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
0: 아,
1: 통지단.
0: 네네.
1: 예, 납부 통지단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전에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0: 네.
1: 아니면 집 주소가 기재된 서류라든지 집조라죠. 예,
0: 네네.
1: 집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또 보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역의 특징상 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0: 네.
1: 예, 친구를 부탁하거나 친척을
0: 아.
1: 부탁하셔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0: 네, 대리인이죠.
1: 예,
0: 네.
1: 대리인이 또그 신분증하고 그 위임장,
0: 네.
1: 위토수라고 하죠. 예,
0: 네.
1: 그거 다 가시고 오시면 예,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0: 네.
1: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 안 하시는 주민들께는 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도 우리가 다 예,
0: 아,
1: 받을 수
0: 현금으로.
1: 있습니다. 예,
0: 네.
1: 그러기 때문에 예, 오시기 전에 혹시 위치가 아직은 딱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0: 네.
1: 2호선은 10월 10거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0: 네.
1: 우권에서 10월 10거지라고 적혔는데
0: 네.
1: 보통은 추천은 9월 말 전에 오시면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0: 그래요.
1: 예.
0: 이제 그럼 临시 열공급 중지와 영구 열공급 중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임시 중지는 일정 기간 내에 그간이
0: 네.
1: 돈을 납부를 하는 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임시하기 때문에
0: 네.
1: 예를 들어서 외지 가시거나 외국 가시는 분들에게는 영구 신청을 추천합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오셔서 5년 후에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0: 네.
1: 와서 열 공급을 회복하실 때에는 그 5년 어간에 매년이 백분제 20을 내시면 됩니다. 예,
0: 네.
1: 그러니까 돈을 먼저 내느냐 아니면 후에 내느냐. 예,
0: 아하.
1: 여김에서 차이가 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여기에서 또 임시 열 공급하고 영구 중지도 이게 차이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또그 파머리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파머리가 복도에 설치됐을 때랑
0: 네.
1: 그다음에 실내에 설치됐을 때랑 또 틀립니다. 예, 밖에 실외에 설치됐을 때에는 매한번 와서 이렇게 수속을 밟으시면 되는데
0: 네.
1: 실내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매년마다 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밖은 우리가 주민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근데 실내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0: 네.
1: 예, 상황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봐야 되고 하기
0: 네.
1: 때문에 조금 실내로 들어가는 임시 중단하는 분들께는 조금 예, 절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1: 예.
0: 이제 열공급 중지 그 수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열 공급 중지 수속은 잠시상 예, 온라인으로 처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현장 확인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예 그리고 또 신분증집 이런 것도 서류를 또 우리가 또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예 우리 회사에 주문하셔서 어떻게 그

0: 微信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자微信 하죠.
1: 네, 위챗으로. 네.
0: 위챗으로도 자微信 하셔가지고 집조라든지 심증이라든지
1: 네.
0: 특수 상황에 따라 맞게 우리가 또 방문은 할수 있습니다.
1: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이나 외지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0: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1: 네.
0: 집주인이 이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 관도에는 물이가 들어가고
1: 네.
0: 집의 재산 안전도
1: 그렇죠.
0: 다 연결되기 때문에
1: 네.
0: 우리는 항상 주민들하고 이그 중단 수속을 하실 때꼭
1: 네.
0: 물어보신다. 집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이가 혹시 그냥 거기서 와서 머무는 사람, 주민인가?
1: 네.
0: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네. 그래요. 열공급을 중지한 후에도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요금 기준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이 100분제 20에 대해서 우리가 요금 기준도 규정에 따라서
1: 네.
0: 봤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열 공급을 중지하였 다가 아니 이제 모든 세대가 열 공급을 중지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지 신청 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0: 제한 조건이 아까 말하다시피 배관에 물이 들어가서
1: 네.
0: 압력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압력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 네.
0: 차츰차츰 왜냐하면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압력이가 만약에 정상 그 수치에 도달하였을 때는
1: 네.
0: 중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체납금이 있는 경우
1: 체납금이 있는 경우.
0: 체납금이 있으면 바로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1: 네.
0: 그리고 그냥 신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또 어떤 상황은 그 현장에 가보시면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곧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미 배관에 물이가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 집이가 한개 farmer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네,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래요. 도중에 열 공급을 회복했을 경우, 네, 열 공급 비용 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수수료는 또 없습니까?
0: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임시 중단은 100분제 20열 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또 회복하실 때는 도중에 회복할 경우에는
1: 네.
0: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1: 네.
0: 모두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시면 됩니다.
1: 네.
0: 어떤 주민들은 10월 전으로 이렇게 임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2월에 혹은 1월에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지 우리 그 문건에 의하면
1: 네.
0: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1: 네,
0: 왜냐하면 공급 기간이 또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1: 그래요.
0: 우리도 많이 추천은 안 드립니다.
1: 네, 그래요.
0: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1: 네. 이 비용 기준은 뭐 개인주택과 상업용 주택, 네, 두 가지 다 같은 기준입니까?
0: 맞습니다.
1: 네.
0: 모두 100분제 20입니다.
1: 그리고 다시 재사용할 경우에는 나머지
0: 100분제
1: 80을
0: 80을
1: 다
0: 지불하시면
1: 지불하시고,
0: 됩니다.
1: 네. 그래요. 열 공급 이 시작.
0: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지금부터 우리가 시수의 계단입니다.
1: 네.
0: 지금부터 우리 배관이 모든 안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1: 네.
0: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하는 도중이죠. 근데 지금 여름에는 우리 배관에 안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이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farmer를 관비하시라고 합니다.
1: 네.
0: 일단 farmer 관비하시고 그러면 그 찌꺼기라든지 우리가 집안을 들어 모으게 차단하는

0: 생각도 합니다.
1: 네.
0: 예, 그래,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화물 상태도 확인하는 동시에 화물도 우리가 관비하시고 한두날 정도, 그리고 열고 물이 새는지, 예, 누수가 있는지, 예, 이런 상태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1: 그래요. 만약 이제 열 공급 시설 그 수리가 생겼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열 공급 회사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입주자나
0: 예, 그러면 그 밖에도 farmer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farmer부터 시작하여서 안에는 그 집주인이. 근데 그 상황에도 봐야 됩니다. 현장 상황을 또 보셔야 되고. 예, 근데 이 수리,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일단은 이런 입주자가 여김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는 꼭 집에 어디가 고장 나거나, 예,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우리 250-1214에 전화하시면 우리 그 구역에 기술자이니, 예, 첫 번째 시간으로 가서 집에 입주하여서, 예, 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예, 예를 들어서, 집 안에 뭐 배관이라든가 밸브가 고장났을 때는 우리 기술 지도로 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이제 열 공급 기간 집안이 춥거나 이 온도 편차가 크고 물이 새거나 배관 소음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 또 고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출동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0: 네, 지금 역시 그 상황에 맞게 예, 수리도 하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지금 시술을 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도 제가 부탁할 일은 지금 딱 시술 계단입니다. 우리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일단 집안에 漏水하거나 하실 때는 일단 화물을 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전화하셔서 예, 어느 구역에 누수가 있다고 예, 그리고 지점을 확실하게 예,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빠른 시간 내에 그 상황에 맞게 서리 예,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금방 이제 열 공급할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열 공급 시간이 다가올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월 20일부터 우리가 보통 다열 공급하는 날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몇년 기간을 놓고 보면 우리 그이시 정부의 호소에 따라서 예,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당겨서 예, 열 공급하는 경우였습니다. 요몇 년간에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당겨서 열 공급하였을 때 예, 그 시간을 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랑 먼 거리는 왜냐하면 이게 또이 循环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循环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급해하지 마시고 그때는 또 기다렸다가
1: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정책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예, 이 정책은 문건에 의하여 측정 결과가 기준 온도에 또 미달하였을 때 예, 일부분이 그 감면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또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 어떤 주민들이 지금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하지만 또뭐 18도까지 또 18도 됐다고 소리 이거 우리가 그냥 그 이상 뭐 그런
1: 온도에만 근거하지 않고, 또 현장에 가서 측정을 제대로 해야겠죠.
0: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에 맞게끔 우리가 많이 복무에 노력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예, 우리들도 예, 자문 하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 민생열선 코너에서는 연결시 집중 열공급 그룹 유한회사 영업중심 최련아 주임과 함께 열공급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했다.
2: 해산달이 다가오자 진겨운이 맞이를 시켜 아기 포대기며 옷, 기저귀, 그리고 우유병을 사오게 하였다. 검푸른 짐승의 울음같이 한스러웠던 여름의 열기가 한풀 꺾인 9월에 아기가 태어났다. 남자아이가 아니고 여자아이였다. 다행히 진신의 형제 중 그 누구도 서 우유를 먹여 키웠다.
3: 케이치, 우리 케이치, 우유 먹을 시간이에요.
2: 진신에는 아이한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를 그냥 케이치라고 불렀다. 이것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일 뿐이다. 우리말로 하면 이쁘다, 이쁘니 정도이다. 그녀 역시 아이의 이름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어차피 두고 떠날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굳이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았다. 이름이 있으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그 아이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여자아이라서 대를 잇는다던 진신의 명분이 사라졌다. 여자는 그것이 깨고 소호했지만 대신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들이 자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떠안게 되었다. 아이를 낳고

몸 안에 모든 열정을 총으로 쏟아내고는 양이다. 아이는 이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강아지나 닭이나 오리처럼 자유롭게 커갔다. 매일마다 바뀌는 당번들이 아이한테 우유를 먹이면서 키우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미쳐간다고 생각했던지 진겨운이 시내에서 종이를 불러왔다. 두터운 종이봉투를 의사에게 넘겨주었다. 약값치고는 너무 두둑하였다. 다음날 의사는 인편에 정신안정에 좋다는 탕약 12첩을 보내왔다. 진겨운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여자는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탕약을 챙겨 먹었다. 차츰 여자의 증세가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을 뛰쳐나가 황실까? 여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0: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느끼면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았다. 가끔씩 생각이 이어지지 않고 토막토막 필름이 끊기듯 하면서 멍한 고요가 밀려들었다. 그럴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리곤 하였다. 진신의 사람들은 조용해진 그녀가 이곳 생활에 점차 적응되어 가는 것이라고 좋게 해석하였다. 그런데 그녀가 왜 아이를 낳고도 돌아가겠다는 말을 꺼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궁금해했다.
1: 아이를 낳으면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잊은 게 아니에요.
2: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된 거지. 뭐가 그리 궁금해?
1: 아, 당연히 잘 된 일이지요. 그런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전혀 못하는 눈치예요. 혹시 약이 기억을 지우는 게라도 넣은 게 아닙니까?
0: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최림, 조일광, 제작의 리원모, 1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집에서 저는 직접 김치를 담궜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장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며칠 전 김치 담그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영상 속 과정을 보다 보니 저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 과감하게 김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양념을 잘 버무린 뒤 하나하나 정성껏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김치를 그냥 두면 배추가 우로 떠올라 공기와 닿게 되고 쉽게 상하기에 무거운 돌로 꾹 눌러두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배추를 꾹 눌러두어야 양념 맛이 고루 잘 배고 오래도록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순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눌러두다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지질러 두다는 뜻으로 무거운 물체를 이용해 대상이 움직이거나 떠오르지 않도록 꾹 눌러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눌러두다에는 또 일정한 상태에서 더 계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아이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서로 모진 말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잠시 감정을 눌러두기로 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그대로 멈춰두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다시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춰두는 것도 눌러두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두다, 당장 할 일을 잠시 눌러두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쓸 수 있습니다. 눌러두다에는 또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그대로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제가 학생 시절 사용하던 오래된 공책과 연필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않

그렇지만 나중에 아이가 숙제할 때쓸 수도 있고 제가 메모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 버리지 않고 서랍 안에 잘 눌러두었습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도록 그대로 간직해 둔 것이죠. 이처럼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보관해 두는 의미로도 눌러두다를 활용합니다. 옛 사진이나 편지, 작은 소품들을 버리지 않고 눌러두며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죠. 내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에 눌러두다를 만납니다.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 돌로 눌러두기도 하고, 격한 감정을 잠시 눌러두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며, 소중한 물건을 버리지 않고 눌러두며 간직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일상에서 눌러두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뜻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시장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공공제품 속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자국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산업사슬 공급망 국제협력을 심하게 발전 성과가 각국 국민에게 더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원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산업자원과 성숙된 생산능력체계, 혁신기술 성과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호연결된 산업유대와 호혜상생의 협력 모델로 세계경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중국 동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한 자동차 기업이 나이지리아 생산기지에 수백 대 전용차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지 면적이 천무에 달하는 이 산업단지는 트레일러 제조, 트럭 조립,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 전반 산업 사슬을 아우르며 아프리카 지역 중요한 전용차 산업 중수로 부상했습니다. 기업의 오칙동 부총 경리는 현재소 건립한 생산과 공급망 일체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힘입어 차만 팔고 사후 고객 서비스가 따라서지 못하던 고민을 극복하고 해외 고객에게 전반 생명주기의 전용차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칙동에 따르면 현재 완전한 전용차 산업 기반을 통해 해외 시장의 실제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제품의 맞춤형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으로 예전에 단순히 완성차를 수출하던 모식을 개변하고 상하류 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 공장과 해외 창고 종합 서비스 거점을 배치해 현지 생산과 공급 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불리한 영향의 직면에 절강의 한 전자기업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며 해외에서 2차 조립을 진행하는 이중 공장 모식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해외시장의 기본 판매 기반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공간도 개척했습니다. 기업은 또 증간 주문을 국내 공장에서 납품하도록 전환해 국내 공장의 생산 능력 발휘를 한층 더 이끌었습니다. 기업의 여역택 사장은 2019년 캄보자에 해외 공장을 세웠고 최근 연간 회사의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올해 성장액은 1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동기 대비 47.1% 증가하고 서버, 광모듈, 전자부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제1대국인 중국은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인 닻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습금형 주석은 국제 상공계 대표들을 접견하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세계화 지역 경제에 적극 융합되면서 자체 발전과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지 산업 발전,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해 건설한 세르비아 휴머로이드 로봇 공장이 지난 8월 샤바치에서 본격적인 규모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규모 생산 기지입니다.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우리에게서 샤바치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는 유럽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생산의 선구자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한 한편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중심지인 광동산들은 내수 가공 정제, 국제 해저 개입을 상륙 지점의 우세와 연산력 인프라를 통해 더큰 해외 진출의 전 과정 완결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해외 사용자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산두에 배치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서비스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큰 호출량은 매일 평균 100억 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산도 화교경제문화합작시험국관리위원회 조한정 부주임은 성능이 탁월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전력을 결합해 중국은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연산력을 이용한 해외 호출을 통해 전력 가치를 20배나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사슬과 공급망에 해외 진출을 다그치는 동시에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 경험과 실천 성과가 국제 표준으로 전환하도록 적극 추진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공업위원회에서 200여 개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전고체 배터리, 휴머노이드, 로봇 데이터 세트 등 새로운 국제표준 제안을 제기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과 신흥산업의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발전에 표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의 전반 사슬이 경유의 뿌리를 내리고 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협력해 해외 진출하며 나아가 신흥산업이 표준을 통해 생태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기까지 중국 기업은 다원화 경로를 통해 해외 생산 사슬과 공급망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장력은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무기력하고 글로벌 무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0: 두 나라 관계 세상을 열어놓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솔 아래 두 나라 친선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전국 인대는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밀접한 왕래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 관리 경험을 널리 교류하고 자국의 국가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무산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터운 친선을 갖고 있으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두 나라 관련기구와 인민 사이의 친선 협력을 밀접히 하고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 인대와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제 분야 협력에 깊이 있고 실속 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1: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라치 위원장이 20일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 종의장 딕과 회담했습니다. 조라치 위원장은 지난해 스금형 주석과 알버니스 총리가 북경에서 성공적으로 회담하고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략적 지침을 제시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두 나라 지도자의 중요한 공감대를 잘 이행하고 친선 교류를 밀접히 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실무 협력을 확대해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조락지 위원장은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려하며 호기 협력을 견지하는 것은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분쟁과 민감한 문제를 잘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녹색 발전, 디지털 경제 등 분야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교육, 문화, 관광, 지방, 청년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 두 나라 친선의 민심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다자 간 조류를 강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중국 전국인대는 오스트랄리아 연방의회와 함께 립법기구의 다차원 친선 대응을 강화하고 쌍무협력에 유리한 법률 문서를 제정하며 의회 연맹 등 다자 기재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밀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친환경 발전 조진 상황을 소개하면서 중국은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경험을 교류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글로벌 녹색 전환을 위해 함께 기여하랬다고 표했습니다. 딕 총리장은 당면 두 나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경제무역 왕래를 통해 두 나라는 신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대표단은 역내 다양한 지역과 당파 출신 성문들로 구성되었지만 모두가 두 나라 관계의 안정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오스트랄리아는 한계 중국 정책을 견제하며 중국과 함께 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오스트랄리아 중요한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쌍방간 실무 협력에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초릉이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0: 한 나라 두 가지 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인사며 걸출한 사회 활동가이며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이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향항특별행정구 제1임, 제2임 행정장관인 동구나 선생의 공공 추모식이 21 향항빈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거나 선생은 2026년 9월 8일 오후 9시 57분 89세를 일기로 향항에서 별세했습니다. 동거나 선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주왕은 그의 병세를 깊이 관심하고 습금평 등 주왕 지도 동지들은 향항 주재 주왕정부 련락 办公室의 지시에 위문과 안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거나 선생이 별세한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령,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거나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왕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 정치국위원이며 전국정협 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 부주석 량진영,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중공중앙 향항 오문 사무 판공실 주임이며 국무원 향항 오문 사무 판공실

0: 공실 주민 하보룡. 향상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 조가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20일 오전 향항비니관에 마련된 동그나 선생 령당의 분위기는 숙연하고 장엄했으며, 애도사에서 석태봉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 인사이며 걸출한 사회활동가이자 중국 공산당의 친밀한 벗인 동그나 선생의 일생, 그리고 국가와 향항, 사회를 위해 이룬 중요한 공적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자리로 동그나 선생 영정에 세 번 절하고 고인의 령구 앞에 다가서서 위대한 애국 인사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동그나 선생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향항주재조항기구 책임자, 향항특별행정구장부 주요관은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 향항각계 대표들이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조항 관련 부문, 내재 관련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향항각계 인사와 기구단체, 그리고 동그나 선생의 생전 지인들이 조선과 조서를 보내왔습니다.
1: 2026 세계 대중과학 소양 증진대회가 20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습금형 주석이 초대 대회에 보낸 죽전 종신에 따라 중국은 전 국민 과학 소양 향상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세계 대중과학 소양 기구 설립을 공동 발의해 글로벌 과학 소양 구축과 협력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인류가 지능형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과학기술로 대중의 과학 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글로벌 문명 창의를 실천해 각국의 과학 보급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능형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량환 출발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시장종합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빠르게 높여 초대형 시장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전국 통일 대시장 구축을 심층 추진하고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중대 과제를 포착했습니다. 시장 감독 관리 총국 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소규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감독 관리 규범화와 발전 촉진을 균형 있게 추진해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고 질서적인 시장 체계 구축과 풀어줘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관리도 따라가는 경제 질서 마련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부국장은 시장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해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순환을 이루고 낡은 것을 걸러내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 선도, 가격 단속, 품질 감독 등을 종합 활용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관리하고 경영 주체가 가격 후려치기가 아닌 품질과 효율 제고에 힘을 쏟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을 지면은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 생방송 판매 등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범화하게 됩니다. 저질, 저가 문제는 복합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 경쟁을 가격 겨루기에서
1: 특별기획 북면 오늘은 눈꽃배의 해외 진출을 보내드립니다. 새벽 5시 동력이 트면서 안총천과 관홍들이 작업 복장 차림에 도구를 챙겨들고 배밭에서 바쁜 일과를 시작합니다. 올해 고목 배밭은 풍작입니다. 안총천의 지휘 아래 광주리를 가득 채운 배가 출정을 기다립니다. 안총천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주문서를 보이며 이미 계약금 30%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총선은 주문서를 들고 서둘러 창고로 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주문인 만큼 직접 품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 배 수출 통행증을 확보하면서 안총선은 자체로 재배한 과일을 동남아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용형 검축 시스템을 특별히 도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일이 수출 검역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했습니다. 안총순에 따르면 검축기를 통해 빛의 원리로 크기, 당도,

0: 과일 모양, 경도는 물론 병충해 여부까지 확인하며 좋은 과일을 선별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청순이 관심하는 것은 결코 배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배를 재배해온 농가들은 그의 더 큰 관심 대상입니다. 안청순에 따르면 직원 모두가 현지 마을 주민들입니다.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마다 100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배를 선별하는 일꾼 선소 씨는 7월부터 시작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역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집에서 아이와 부모도 돌볼 수 있고 급여도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가운데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친 안청소는 잠시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해 생산한 배가 곧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수출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량과 수출국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안청소는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1: 국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새로 정의 분투자 중류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개통의 대표 5명이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고 획득감을 도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지로 중류의 기자들과 교류하며 민사재판, 미성년자 재판, 지식재산권 재판, 환경자본 분야의 재판과 집행 등 분야의 실천과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0: 제10회 아시안게임이 20일 개막 후 첫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로 메달 순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첫 금메달은 현대 여자 5종 단체전에서 나왔습니다. 경기 후 팀원 중 한 명인 맹흠 선수는 강한 실력의 한국팀을 상대로 팀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표했습니다. 맹흠 선수는 오로지 승리를 위해 싸워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표했습니다. 경기 전에 구체적 대책을 논의하고 감독이 보채한 기술과 전술을 모두 소화하고 자신의 모든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은 예멘 후티 무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티 무력은 미국과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예멘 후티 무력을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오스트랄리아 전기 이동 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 여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를 출품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많은 관계자들은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혁신과 현지화 운영으로 오스트랄리아 시장을 한층 더 깊이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체리, 광주 자동차, 상해 자동차 명자, 장성, 지크, 비아디 등 중국이 또렷하다고 표했습니다. 차량 요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실용적인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시저는 오스트랄리아는 국토가 넓고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아 과거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 등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선택 가능한 차종이 늘고 실제 이용 경험이 쌓이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가 오스트랰드에서도 일상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점점 더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장 지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랄리아 연방 자동차 산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오스트랄리아 순수 전기차 판매는 2만 7,089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24.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신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에는 비아디, 장성, 상해 자동차 명자, 지리, 체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0: 대치사는 종국 자동차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출이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종국차는 스마트 기술과 사양,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각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빠르게 조정하는 중국 업체들의 실력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리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법인 사장 루어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수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근본 이유로 중국 전기차의 종합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루어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 가치 그리고 다양한 신에너지 동력 선택지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결코 가격 하나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입이 늘면서 현지화 운행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자동차 명작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시장 총괄 디미트리 안드레아 디시트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에게 고유의 운전 습관과 제품 수요가 있는 만큼 차량 주행 설정, 사양, 색상 등을 이에 맞춰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자동차 국제 오스트랄리아 법인 시장부 관계자 원희원 씨는 현지 판매 업체 49곳을 지정했고 올해 60곳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의 현지 부품 창고를 건설해 소비수와 부품 공급 효율을 높이고 내년에는 현지 수요에 맞춰 2개에서 3개 차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시저는 앞으로 더 많은 오스트랄리아 소비자가 중국 신에너지 차를 체험하면서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시장 성장 공간이 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설이
1: 글로벌 인공지능 룰리 런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철새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 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사상 학습 요강을 통해 습금형 신시대 종업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이고 개통적이며 깊이 있게 조언해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숙권 경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사상이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반드시 사회주의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추출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풍이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 복무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실용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전면적인 종음시장의 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에 있어서의 당건설의 총적 요구를 제기하여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교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건설을 그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며 부패촉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며 위대한 자기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선도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4개 견제란 바로 모든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며

0: 존재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견제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제하고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견제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제하며 인민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제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견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막에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13개 방면의 성과란 바로 당의 전면적인 영도의 견지, 전면적인 종음지다.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명건설, 국방 및 군대건설, 국가안전수호, 한나라 두 제도의 견지와 조국 통일의 추진, 외교 사업 등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이다. 6개 반드시 견지란 바로 반드시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하고 반드시 자신자립을 견제하고 반드시 소중혁신을 견제하고 반드시 문제의식을 견제하고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제하고 반드시 초나를 품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10개의 명확, 14개의 견지, 13개의 방면의 성과, 6개 반드시 견지는 내적으로 연결된 요기적인 통일체로서 우리 당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에 거둔 소중한 경험과 중대한 성과가 응집되어 있고 리론과 실제 상호 결부 및 인식론과 방법론의 상호 통일이라는 선명한 특색을 구현하고 있으며 함께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체계를 구성했다. 이 과학적 체계는 논리가 오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이며 내용이 넓고 심오한 것으로서 막스주의 철학,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조항과 조은당의 핵심인 습금형 총소기가 기자비가 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람하면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여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많이 해결하고 문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성사시켰으며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 속에 뿌리내리고 리론적 지도와 실천적 모색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면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거대한 진리의 힘과 독특한 사상적 매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실천의 검증을 받고 실천의 위력이 부여된 강대한 사상 무기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0: 종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주최한 제4차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이 15일부터 17일까지 이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논단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과 실시 조치로 전환시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인공지능 관리의 감독관리 진척과 기술 승격의 불균형, 글로벌 자원과 참여권의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책임적 자세를 보여줬으며 법관리 면에서 중국이 출범한 법률과 법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본 원칙,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기틀,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규제 면의 업무를 소개했습니다. 유럽도 인공지능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럽동맹은 지난 8월 2일부터 인공지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 위험 부담을 초래하는 통용 인공지능 모형에 대해 공급업체가 반드시 추가 의무를 이행하고 대규모 위해성의 유발을 방비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공격, 모형 통제 불능, 기본 권리 침해 등입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시종 국제 공공제품의 제공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공유하는 면에서 중국은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실제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특혜 공개를 추진하고 글로벌 스마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중국의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올 7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중국 인공지능 오픈소스 대형 모델의 다운로드 수가 이미 100억 차를 돌파했습니다. UN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국경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터넷 회원인 쉬브 얀센은 오픈소스 모델과 개방 가중치 모델 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일부 모델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모델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각국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제출한 중국은 연 8년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을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실리를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공동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인공지능연구와 윤리센터는 중국대학과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동반자 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리주임 마지드 알리 셰헤리는 인공지능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탈전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를 적극 도모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이동 생명선을 공동 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뉴스를 보여드리는 뉴스 조작실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작실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위와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실입니다.
2: 철새는 생태환경의 천국입니다. 세계에서 조류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전 세계 철새의 다국 간 이동에 중요한 통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철새 이동 통로 9개 중 4개는 중국 영내를 지납니다. 산림과 해양과 함께 지구의 3대 생태계로 불리는 습지는 많은 조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철새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최근 연간 중국은 습지 보호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습지 보호와 보건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당면 중국의 습지 면적은 아시아에서 제1위, 세계에서 제4위에 놓였으며

0: 한국의 국제 습지 도시 총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 중국 황해 바레 철새 서식지가 세계 유산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려宁성 단동의 암덕강구에서 상해 송명의 동탄까지 산동 동영의 황하구에서 하북 창주의 남대항까지 많은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생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미얀마 자연보호협회 집행주임 베이표야는 장기간 중국 전문가들과 합작을 진행해왔습니다. 베이표야는 최근 연간 강소의 염성, 황하 삼각주의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건설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습지 생태를 현저하게 개선하면서 동아시아와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지역에서 모범이 됐다고 칭찬했습니다. 한국 조류학자 리기섭은 핵심 조류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면에서 중국은 행동이 빠르고 효과가 좋았다며 강소성 동태의 조잔이, 상해 숙명의 동탄 등 비내 습지는 생태보호원을 거쳐 갈수록 더 많은 희귀 질세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습지 보호법을 출범하고 일란의 국제 습지, 국가 습지 공원을 건설하며 습지 보호에 관한 내용을 올해 새로 반포한 생태환경법전에 포함시키는 등 중국은 습지 보호 분야에서 완전한 체계를 구축해 보호와 발전을 병행하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생태학자 바크트베크 셰프바예브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에서 중국은 기함종, 관근종에 대한 보호를 중점으로 중요한 서식지, 생태벨트와 철새 이동 통로에 대한 보호와 복원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며 이는 생물 다양성 보호 분야에 대한 중국의 전망성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트랄리아 환경보호인사며 공공정책분석가인 자네스 벨트는 생태환경립법을 체계화로 매진시키고 중요한 철새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상부 설계를 보완하고 제도 보장을 건전히 했으며 이런 방법은 참고적 이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를 함께 건설해야 합니다. 지구로 한국의 노력과 기여에 대해 그 영향은 국경을 훨씬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공동 목표를 둘러싸고 중국은 선후에 오스트랄리아,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 나라와 함께 양자간 철새 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루미와 따오기 등 멸종 위기종의 다국 간 감축 보호 사업에 기재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단동의 암덕강구와 뉴질랜드 미란다 보호구역이 말리나 상거했지만 밤꼬리 도요새의 이동 통로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많은 미담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 저신다 아던은 뉴질랜드와 중국을 오가는 밤꼬리 도요새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협력이 중요하다 기반으로 삼고 중국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각국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아름다운 화법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우였습니다.
1: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교정 식품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구간 연결시 교육국과 손잡고 2026년 가을철 교정 식품 안전 업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결시 56개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의 식당 관리자와 학교 급식 제공업체의 식품안전 책임자 165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학교 식당 책임자 및 관련 3열군들의 식품안전 지식 수준과 책임의식을 높이고 식품안전법규를 학습하며 식품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교정 내 식품안전 우환을 제때에 발견하고 제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의는 또 물자 구입과 저장, 식재료 가공과 조리, 세척, 소독, 음식 샘플 보관, 인원 관리 등 중점 분야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식품 안전에 두드러진 문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각 학교 및 유치원은 교장 책임제를 엄격히 이행하고 주체 책임을 강화하며 식품 안전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계절 변화로 인한 식품 안전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시하며 식품 안전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교육부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정 식품안전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위험 요소를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혀끝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정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후에 장춘시,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에 10여 개 양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장춘시 구대구 흥광 벼농기계화 생산 전문합작사의 일체화 전사슬 기계화 작업 모식과 표준화 육모, 기계화 모내기에서 지능화 식물 보호, 기계화 수확까지 성숙하고 완비된 현대 농업 작업 체계는 기계화 생산의 재배 능률 제고, 인건비 절감, 생산 능력 안정화 등 면에서의 뚜렷한 우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수강생들이 현대 농업 발전에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는 인 재해 후 농전 관리 보호 등 핵심적인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대 농업 경영 모식과 디지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소나 물건에도 정이 느껴져야 마음이 따라가고 일단 정이 붙으면 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어린 나이가 정을 알면 강하게 자라고요. 모르면 독하게 큰다고 합니다. 네, 삶은 누구에게나 고되니 때로는 각자 도생도 힘에 부치지만 야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은 흐릅니다. 네, 고향의 정, 가족의 정, 끈끈한 정을 나누는 9월입니다.

0: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One Call Away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피디의 FM 데이트, 네, 선곡왕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멋진 라이브 들려주실, 네, 망국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네, 또 게스트 한분더 모셨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또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남자, 망우 씨와
1: 네.
0: 함께하고 있고요. 망우 씨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오랜만에 항상 그 시그니처 그
0: 네.
1: 노래를 하면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니까 너무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뭔가 진짜 게스트로 온것 같은 느낌?
0: 네.
1: 네, 사실 화요일에 아리랑 방송하면서 아내가 게스트라는 생각을 잊어먹은 지가 되게 오래거든요.
0: 네.
1: 뭐 거의 내 방송처럼 생각하고 항상 와가지고.
0: 가족이나 다름없죠.
1: 네, 그랬는데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니까 진짜 오랜만에 게스트가 된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0: 그래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망욱 씨가 네, 게스트 한 분을 더또 모시고 오셨지
1: 네, 제가
0: 않습니까?
1: 초대 가수 한 명을
0: 직접
1: 이렇게
0: 소개해 주실까요?
1: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분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0: 아,
1: 제가
0: 그럴 수 있죠.
1: 대신에 소개 좀 해주겠습니다.
0: 네.
1: 아직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인
0: 네.
1: 저희 음악 작업실의 학생이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또 나름 간단하게 뮤지션으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0: 네.
1: 한주현 군 모셨습니다. 그냥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한 좋은 소리 들을까봐
0: 망욱 씨도 말수가 굉장히 적었고
1: 네, 그래서
0: 조용히 계시다가 갔죠.
1: 네, 맞습니다. 어쩌다 본게 이렇게 나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은 또 망욱 씨의 라이브뿐만 아니라 네,
1: 네.
0: 특별히 또 네, 초현 씨의 멋진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 네, 저번 날에도 이사님께서 울 저희 작업실 놀러 오셔가지고 제가 이
0: 네.
1: 노래를 이제 조만간 라디오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0: 네.
1: 아, 너무 감사하다면서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망욱 씨가 또 준비한
1: 네.
0: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 곡 바로 들어보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함께 들어볼게요.

0: 성 씨가 준비한 라이브 곡으로 해바라기였습니다. 뭐 다들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곡이고,
1: 맞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 아무도 오지 않는 했는데 바로 저기
0: 댓글로 이제 노래 제목을 맞춰주셨죠.
1: 노래 제목 바로 맞춰주셨습니다.
0: 그래요. 준희 씨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2: 들어본 적 없습니다.
0: 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와, 여기에서 세대 차이가 확 느껴지질 않나요?
1: 이 친구 글쎄 나이를 물어봐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0: 네.
1: 몇 살이죠 지금?
2: 저는 23살.
0: 23살.
1: 아하,
0: 네.
1: 저는 그 23살 때 이렇게 하루에 축구를 3번 씻었습니다. 아침에
0: 아.
1: 한번 점심 먹고 하면 여기 단풍이 내렸네 조용히 내렸네 이렇게 단풍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0: 그렇죠.
1: 아 오늘은 이
2: 볼
1: 곡을
2: 수 없는 사랑이야입니다.
1: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여라는 제목이었는데
0: 네.
1: 지금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0: 네, 오늘 두 번째 곡, 잘 들어봤습니다.
1: 아주 훌륭합니다.
0: 마웅 씨가 굉장히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0: 네. 처음, 이제, 1절에서는 그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1: 지금 2절부터는 사랑이여 이런 거 하더라고요. 두 번째부터는
0: 저도 그걸 캐치했습니다. 네.
1: 애드리브 하더라고요. 2절부터는.
0: 맞아요. 어때요? 처음 또 방송 출연하셨는데, 네. 라이브로 또 노래도 부르셨고, 소감 좀 얘기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2: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하고, 가사가 생각 안 나고
0: 아, 솔직히 오기 전에는 가사를 다 외웠었죠. 막상 오니까 가사도, 네, 잘 생각이 안 나고.
1: 이 친구 이 노래를 무대에서 했던 곡인데도 불구하고 방송 부스에 있으니까
0: 그렇죠.
1: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이 분위기가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0: 아, 네. 마홍 씨도 그 적응하는 데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1: 저는 이제는 포기한 상태고 여기서 이 공간에서 부르면 녹음실 부스이다 보니까 뭐 평소에 부른 것처럼 울림도 없고 뭐
0: 그렇죠.
1: 거기서 뭔가 특히 기타 들고 노래할 때는 뭔가 내가 어느 방 구석에서 혼자 하는 노래를 하는 같은 느낌이 많이 날 때가 많은데
0: 맞습니다. 네.
1: 그다음 되게
0: 그래도
1: 처음인데
0: 처음 치고는
1: 아이고
0: 굉장히 잘하신 거죠.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제 또 마무리 인사해요. 두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0: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해피라디오 오늘 첫 순서로 서품 열사증 문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야, 야, 뭐이라? 아이, 제대로 음담수로 싸먹은 거 보조해달라고? 아이, 그게 누구? 야? 이영군들? 아, 그래, 몸은 어떻게?
2: 근데 가이라는 거는 계속 그저 뜨게 바늘을 쏙쏙 찌르는 것 같지. 그래서 나도 그럴 때 이전 서유럽처럼 이래 말린 피로 여기 아픈 데를 뚝뚝뚝
3: 찌르고 서유럽처럼 해.
2: 그리고 또 아, 알코올 중독이란 거는, 응? 저, 어떻게, 이 몸에서 숙기음만 없어지면, 그래서 이 손이 이래 마구 떨리는 게, 저만 너무 안 맞다면, 이제 떡해줌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숨이 내려오지, 고에선 콧물이 내려오지, 아이가야. 이거 봐라. 이제 나도 이거 사가서 아들

0: 행복을 전해드리는 해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품입니다. 연애 편지 보내드립니다.
1: 가말해라. 이제 여기 처하고 겉게 다 이게 무식이야.
2: 아,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이 편지 쓰는 내용 곧바로 썼지.
1: 가말해라. 이제 여기 처하고 겉게 다 이게 무식이야.
2: 아,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이 편지 쓰는 내용 곧바로 썼지만 나 별나게 늦게 생겼단데.
3: 어떤 일은 전하니? 이거 걱정해라.
4: 어때요? 걱정해라.
3: 너도 뭐 이렇게 잘 뜯어보면 별나게 생긴 줄 알지?
1: 그렇지.
3: 아버지 닮아 와다다 하게. 나를 닮아서 거기서 걸었다 그러 화나는.
4: 에이, 그 등신 설마 뭐 딱한 얘기 나요?
3: 조금만 뭐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그대여, 연애 편지 이상껏 김병신.
2: 김병신? 아니, 내일
1: 가말해라. 이제 여기 가말해라. 이제 여기 처하고 겉게 다 이게 무식이야.
2: 아, 그럼 내가 그 사이에 이 편지 쓰는 내용 곧바로 썼지만 나 별나게 늦게 생겼단데.
3: 어떤 일은 뭐라니? 이거도 걱정해라.
4: 어때요? 걱정해라.
3: 너도 뭐 이렇게 잘 뜯어보면 별나게 생긴 줄 알지?
1: 그렇지.
3: 아버지 닮아 와다다 하게. 나를 닮아서 거기서 걸었다 그러 화나는.
4: 에이, 그 등신 설마 뭐 딱한 얘기 나요?
3: 조금만 뭐 사람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그대여, 연애 편지 이상껏 김병신.
2: 김병신? 아니, 내 이름 뭐지? 김병신이라고.
3: 이렇게 돈베니.
4: 야야야, 김병신아, 저 똑바로 듣는다 봐라.
3: 이야, 아, 이거요.
2: 이건 언제 변신돼? 아니, 이거 가르쳐도 하나 좀 커질까? 아이고, 저
3: 그게 말인가?
2: 엄마, 이렇게 맞으면 될 것
4: 같아. 야야야야야야. 이 생대로 붙이려면 편지가 대모마다 다 읽어버리면 이 정답은 보내겠니?
2: 말한다!
4: 야야야, 이 뭐야 이게? 응? 고신자보고 헌신자이라지? 응? 김병선하고 김병신이지? 야야야, 네 수병 없으면 잘했네?
2: 아, 그게 다시 할까?

0: 제대로 못 쓰는 게, 난 어디 지나 서방 못 지켜. 서가다 배워 그루들이도 따지도 먹어. 고래싹이네, 너.
1: 야, 야, 말도 말로, 야, 나도 고래싹 따게 되는 것 같다. 그런 걸 빡세게 왈왈 시켜줘야 되겠구만. 당신 이 사람도 일하면 되겠다가 나도 거기 올라서 시지 왔지. 아이고, 뭐, 빈틈 푹 깬 거 가지고. 그래서 평생 당신한테 빈틈자를 만든다고 예산했은 누에? 말해봤어.
0: 야, 내 이자 생각은 내가 잘못했다. 가네, 갑시다. 그래도 나는 야, 뱀새 이야기는 제 앞에 글씨를 쓸 줄 알았는데, 정말 내 이직업 될 줄은 내가 생각도 못했다. 야, 그러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니는 내일부터 방문하러 다니지 말고 학교 다녀. 내 속 팔아서 돈 들이댈게.
1: 그러게?
0: 아니, 말하는 거 봐라. 아니, 내 오늘은 29살에 먹어서, 아이, 갑자기 나는 복장도 조망이 떠가자 했으면, 우리 문에 계산 왔는가 알아야겠어. 니 말하는 거 같으면 원래 아버지 지랑 하겠다, 니. 엄마 아버지 꼭 받아버려. 아, 이봐. 그러면 우리 아들 저기 뭐요, 가정조사 모시자.
1: 그거 하겠습니다. 꽃이 그거 하고, 야!
0: 우리 가정교사 모시면 안 되겠지. 그제 안나 모시는 거
1: 뭐야?
0: 하지!
1: 하게?
0: 근데, 남자, 어제? 야, 그 가정선생 모시면, 남자 선생 모시겠음도, 여자 선생 모시겠어.
1: 어제? 어제 기대니?
0: 야, 여자 선생 모시면 안 될게야.
1: 어제?
0: 아니, 내 어준이 고라니 신경줄마다 소박하기 싶은 생각이 꼴딱꼴딱 들었는데, 내 견디만 한다.
1: 이래,
0: 빨간도 우리를 보면 모자니까, 빨리 집에
1: 들어가요, 뭐, 털어놔.
0: 그래, 진짜 꼭 모시지.
1: 모시지? 먼저 공부를 하라니까, 저리 좋아하는 거.
0: 빨리 집에 들어가.
1: 언니 그래, 빨리.
2: 우리네 마음까지 즐겁게 힐링될 수 있는 그런 소품 한마당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생을 긍정하면서 살기란 참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인류가 45년에 걸쳐 뇌에 관한 연구를 해온 결과 단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뇌가 옳다고 생각하는 99%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즉, 경계.

관계에서도 나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 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0: 연변 예랑예술전람관 우령총 감독 허건영은 이곳에서 연변 민속 조제, 장백산 조제, 연변 역사 조제를 몰입식으로 체험하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추석과 국경절 기간 관광객들이 민족 복장을 착용하면 입장권 반값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9월 19일 14시 5분 싱싱한 킹크랩을 가득 실은 항공편이 연길 조영천 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중국 향항으로 직항했는 바 이는 연길 향항 전용 화물기 항로가 정식으로 개통됐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항공편은 징둥 항공회사가 운영하며 북경대흥 연길 향항 북경대흥 항로를 집행합니다. 항공편은 12시 55분에 연길에 착륙해 18시 50분 향항에 도착합니다. 이는 연변 항공통상구에서 광동, 향항, 오문, 대만구로 향하는 전용 화물기 항로가 처음 개통된 것으로 연변의 신선 제품을 5시간 만에 향항까지 직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중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화물 손실 비용을 낮춰 신선 제품의 품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길 출입국 병방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근은 연변 항공통상구의 직능과 위치에 입각해 항공편별 맞춤형 전문 근무 보장 방안을 제정했다고 하면서 도착 즉시 검사하고 검증한 뒤 바로 통과시키는 작업 모식을 엄격히 시달해 싱싱한 킹크랩의 출국에 귀중한 통관 시간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항로가 개통된 뒤 한 차례 최대 19톤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항로 개통 초기에는 주로 킹크랩 등 신선 제품을 운송하고 이후 기타 신선 제품 종류로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상시화 운영에 들어간 뒤에는 2026년 말까지 노계로 30차례 운송하고 총 화물량은 300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길 세관 부관장 학궁정은 새 통로는 보세 수입 더하기 분배 수출
0: 강수는 정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5.5도 좌우로 왕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2도 정도 높겠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23일에는 잠시 오르다가 24일부터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7mm에서 13mm로 왕년 같은 시기와 비슷하겠습니다. 23일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내리겠고 25일 낮부터 26일 낮까지 적은 비가 내리며 27일 밤에도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부문은 최근 아침에 안개가 끼기 쉽고 비 오는 날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낮기에 교통관리를 강화하며 차량과 행인들은 안전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농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유리하기에 농경지 관리를 강화하고 적시에 가을 거지를 전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화재 위험 기상 등급이 비교적 높기에 삼림 소원 방화 사업을 강화하고 야외 불 사용을 엄금해 화재 발생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 이번 주 기온 변화가 비교적 크기에 도시와 농촌 군중들은 날씨 변화에 따라 제때의 옷을 증감해 감기 등 질병을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4: 황홀한 아름다운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상식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1: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0: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0: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레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병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병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1: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1: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알코올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 또 조심을 할 테니까요.
0: 우리 친구들 주위에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친구들의
1: 몸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병이 참 많겠지요.
0: 그러므로 친구들은 항상 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하지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1: 네, 첫째,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몸이 자라고 병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는데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이를 닦아야 합니다.
2: 둘째,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식을 하는
1: 근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0: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1: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다섯째,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고치어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음식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이 균형 있게 바로 담겨 있지 않거나 맛이 자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문제예요. 그냥만 해도

0: 그래요. 라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1: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2: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1: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0: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첨가물을 잊지 말고 살펴봐야 합니다.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고 자신에게 알맞은 식품을 고르는 첫 걸음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노래 듣고 계속해서 영양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렴동훈 친구가 불러드립니다.

0: 가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
1: 공산당 봉사도시 건설 활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0: 봉사 리념을 수립하고 공산당 봉사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1: 중심을 둘러싸고 대국면을 위해 봉사하며 공산당원 봉사도시를 함께 건설합시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세로정 인설, 산업사슬 공급망, 해외 진출을 추진해 세계경제 중국의 동력을 부여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조락재 위원장이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장을 접견했습니다.
1: 동문화 선생의 공공 추모식이 향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0: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멘 후티 무력과 미국이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비유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망의 회복력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보상입니다. 습금형 종속기는 중국은 산업사슬 공급망의 공공제품 속성을 확고히 수호하고 자국 산업사슬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산업사슬 공급망 국제협력을 심하게 발전 성과가 각국 국민에게 도 잘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원의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는 우수한 산업자원과 성숙된 생산능력체계, 혁신기술 성과의 해외 진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상호연결된 산업유대와 호혜상생의 협력 모델로 세계경제 지속적이고 강력한 중국 동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동성의 한 자동차 기업이 나이지리아 생산기지에 수백 대 전용차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보지 면적이 천무에 달하는 이 산업단지는 트레일러 제조, 트럭 조립,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 전반 산업 사슬을 아우르며 아프리카 지역 중요한 전용차 산업 중수로 부상했습니다. 기업의 오칙동 부총 경리는 현재소 건립한 생산과 공급망 일체화 서비스 네트워크에 힘입어 차만 팔고 사후 고객 서비스가 따라서지 못하던 고민을 극복하고 해외 고객에게 전반 생명주기의 전용차 관리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칙동에 따르면 현재 완전한 전용차 산업 기반을 통해 해외 시장의 실제 상황을 조사 연구하고 제품의 맞춤형 제조를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면으로 예전에 단순히 완성차를 수출하던 모식을 개변하고 상하류 기업 클러스터를 통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해외 공장과 해외 창고 종합 서비스 거점을 배치해 현지 생산과 공급 퍼센트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액은 동기 대비 47.1% 증가하고 서버, 광모듈, 전자부품 수출은 두 자릿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제일 대국인 중국은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강력한 회복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적인 밭이 되었습니다. 2025년 3월 습금형 주석은 국제상공계 대표들

0: 접근하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 수호해한다고 강조하고 이는 글로벌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세계화 지역 경제에 적극 융합되면서 자체 발전과 경쟁력 향상뿐만 아니라 현재 산업 발전, 글로벌 산업 사슬,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합작해 건설한 세르비아 휴머로이드 로봇 공장이 지난 8월 샤바치에서 본격적인 규모화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은 유럽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규모 생산 기지입니다.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우리에게서 샤바치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우리는 유럽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생산의 선구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제품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편 무역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 중심지인 광동산두는 내수 가공 정제, 국제 해적 케이블, 상륙 지점의 우세와 연산력 인프라를 통해 더 큰 해외 진출의 전 과정 완결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로써 해외 사용자는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 산두에 배치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서비스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토큰 호출량은 매일 평균 100억 건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산도화교경제문화합작시험구관리위원회 조한정 부장님은 성능이 탁월한 대형 AI 모델과 연산력 전력을 결합해 중국은 서비스를 전통 제조업의 전반 사슬이 경유의 뿌리를 내리고 산업 클러스터가 함께 협력해 해외 진출하며 나아가시는 산업이 표준을 통해 생태계의 해외 진출을 선도하기까지 중국 기업은 다원화 경로를 통해 해외 생산 사슬과 공급망의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부 부장조리 장력은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은 무기력하고 글로벌 무역이 많은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국의 대외 무역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 속에서 발전하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과 생산 공급망의 안정에 지속적인 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1: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북경에서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 무자니 이장을 접견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최근년간 두 나라 관계가 량환 발전세를 보이고 있으며 습금평 주석과 프라보오 대통령은 지역과 세계에서 영향력을 갖춘 두 나라 운명 공동체 구축에 대해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고 두 나라 관계 세상을 열어놓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두 나라 정상의 전략적 인솔 아래 두 나라 친선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대는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와 함께 밀접한 왕래를 유지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며 국가관리 경험을 널리 교류하고 자국의 국가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것입니다. 무산이 이상은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두터운 친선을 갖고 있으며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두 나라 관련기구와 인민 사이의 친선 협력을 밀접히 하고 두 나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민협상회의는 중국 전국인대와 함께 교류를 강화하고 제분야 협력의 깊이 있고 실속 있는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0: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조락재 위원장이 20일 분본리그에 부합된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분쟁과 민감한 문제를 잘

0: 협상과 협력을 밀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은 또 중국의 친환경 발전 조진 상황을 소개하면서
1: 두 가지 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 인사며 컬투라 사회 활동가이며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이며 중국 이민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제11기, 제12기, 제13기 전국위원회 부주석이며 향항특별행정구 제1임, 제2임 행정장관인 동구나 선생의 공공 추모식이 21 향항비니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구나 선생은 2026년 9월 8일 오후 9시 57분 89세를 일기로 향항에서 별세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병원에 있는 동안 주왕은 그의 병세를 깊이 관심하고 습금평 등 주왕 지도 동지들은 향항 주재 주왕정부 련락 방공실이 지시해 위문과 안부를 전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구나 선생이 별세한 후 습금평, 리강, 조락재, 왕호영, 재기, 정설상, 리희, 한정, 호금도 등 동지들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동구나 선생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그의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왕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전국정협부주석인 석태봉, 전국정협부주석 량진영, 전국정협부주석이며 비서장인 왕동봉, 중공중앙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이며 국무원 향항오문 사무판공실 주임인 하보룡,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가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21일 오전 향항비니관에 마련된 동구나 선생의 령당의 분위기는 숙연하고 장엄했으며 애도곡이 낮게 흘렀습니다. 령당 정중앙 위에는 동구나 선생을 깊이 애도한다는 현수막이 걸렸고 아래는 동구나 선생의 영정이 놓여있었습니다. 동구나 선생의 령구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가 덮여있었고 영정사진 앞에는 동구나 선생 가족들이 진정한 화환이 놓여있었습니다. 오전 9시 동구나 선생의 공공추모식이 시작되었고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서서 묵념했습니다. 공공추모식은 동거나 선생 장례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양진영이 진행했습니다. 장례위원회 주임 위원인 석태봉이 공공추모식의 추도사를 당독했습니다. 추도사에서 석태봉은 한나라 두 가지 제도의 뛰어난 기여자이며 유명한 애국인사이며 걸출한 사회활동가이자 중국 공산당의 치밀한 벗인 동구나 선생의 일생 그리고 국가와 향항, 사회를 위해 이룬 중요한 공적을 되새겼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이 자리로 동구나 선생 영정에 세 번 절하고 고인의 령구 앞에 다가서서 위대한 애국인사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고 동구나 선생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했습니다. 향항주재조항기구 책임자, 향항특별행정구장부 주요관은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인대대표, 향항특별행정구 전국정협위원, 향항각계 대표들이 공공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주항관련 부문, 내재관련 선구와 자치구, 직할시, 향항각계 인사와 기구단체 그리고 동구나 선생의 생전지인들이 조선과 조서를 보내왔습니다.
0: 2026 세계 대중과학 소양 증진 대회가 20일 복경에서 개막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이 초대 대회에 보낸 족존 종신에 따라 중국은 전 국민 과학 소양 향상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세계 대중과학 소양 기구 설립을 공동 발의해 글로벌 과학 소양 구축과 협력에 적극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석 인사들은 인류가 지능형 사회로 나아가는 만큼 과학기술로 대중의 과학문화적 소양을 키우고 글로벌 무명창의를 실천해 각국의 과학보급 용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과학기술 관리 체계를 보완해 지능형 사회가 선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2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1: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21일 15차 5개년 전망계획 량환 출발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발표회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관계자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는 시장종합감독관리 능력과 수준을 빠르게 높여 초대형 시장에 부합하는 감독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요강은 전국 통일대시장 구축을 심층 추진하고 품질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식품, 의약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일련의 중대 과제를 포착했습니다.

0: 시장감독관리총국 대변인이며 부국장인 송규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감독관리 규범화와 발전 촉진을 균형있게 추진해 통일되고 개방적이며 경쟁력 있고 질서적인 시장체계 구축과 풀어줘서 활력을 높이는 한편 관리도 따라가는 경제질서 마련에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기 부국장은 시장 퇴출 경로를 원활히 해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한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퇴출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로써 시장의 진입과 퇴출의 순환을 이루고 낡은 것을 걸러내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또한 표준선도 가격 단속, 품질 감독 등을 종합 활용해 과도한 저가 경쟁을 관리하고 경영 주체가 가격 후려치기가 아닌 품질과 효율 제고에 힘을 쏟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권익을 지면은 두드러진 문제를 집중 정비하고 온라인 판매, 생방송 판매 등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규범하게 됩니다. 저질, 저가 문제는 복합 대응책을 강구해 시장 경쟁을 가격 겨루기에서 품질 겨루기라는 선순환 궤도에 조속히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 반독점 부담 경쟁에 대한 집법력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 부담 조기 경보 등 기술력을 높이며 경영자 집중 심사의 질과 효율을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알고리즘, 규칙, 이용량 등 감독을 강화하며 플랫폼 문지기 책임을 확실히 해 플랫폼 경영에 혁신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입니다.
1: 9월 중순 하북송 석가 당시 조현의 배밭에 북눈이 찾아왔습니다. 농가마다 클라우드 갑판대를 차려놓고 감출만 나는 눈꽃대를 포장해 해외시장으로 송출합니다. 특별기획 북년, 오늘은 눈꽃대의 해외 진출을 보내드립니다. 새벽 5시 동력이 트면서 안총천과 관홍들이 작업 복장 차림에 도구를 챙겨들고 배밭에서 바쁜 일과를 시작합니다. 올해 고목 배밭은 풍작입니다. 안총천의 지휘 아래 광주리를 가득 채운 배가 출정을 기다립니다. 안총천은 캄보디아에서 받은 조문서를 보이며 이미 계약금 30%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안총천은 조문서를 들고 서둘러 창고로 향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주문인 만큼 직접 품질을 꼼꼼히 챙깁니다. 올해 배 수출 통행증을 확보하면서 안총천은 자체로 재배한 과일을 동남아로 직접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용형 검축 시스템을 특별히 도입하고 수출하는 모든 과일이 수출 검역 기준에 도달하도록 확보했습니다. 안총천에 따르면 검축기를 통해 빛의 원리로 크기, 당도, 과일 모양, 경도를 물론 병충해 여부까지 확인하며 좋은 과일을 선별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총천이 관심하는 것은 결코 배뿐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대대손손 배를 재배해온 농가들은 그의 더 큰 관심 대상입니다. 안총천에 따르면 직원 모두가 현지 마을 조민들입니다. 공장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해마다 100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배를 선별하는 일꾼 선소 씨는 7월부터 시작해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역에서 일할 수 있다며 집에서 아이와 부모도 돌볼 수 있고 급여도 만족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무는 가운데 하루 종일 바삐 돌아친 안청선은 잠시마다 휴식을 취했습니다. 올해 생산한 배가 곧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작한 수출 사업은 시간이 흐르면서 물량과 수출국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안정선은 가장 바쁜 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0: 국문 보도 판공실이 21일 새로 정의 분투자 중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법원 개통의 대표 5명이 대중들이 공평과 정의를 체감하고 획득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주제로 중요 기자들과 교류하며 민사재판, 미성년자재판, 지식재산권재판을
1: 보여줬습니다. 남자 개인전에서 리류창 선수가 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따내면서 중국 대표팀은 현대 5종 경기에서 이미 금메달 2개를 따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절인 3종 여자 개인전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림금요 선수가 57분 37초의 성적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중국 대표팀은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첫 티켓을 확보했습니다.

0: 여자 10m 공기 소총 단체 결승들에서 한가요, 왕자비, 도우신 선수들로 구성된 중국 대표팀이 1904.21의 성적으로 세계 기록을 깨면서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16세인 도우신 선수는 중국에서 가장 젊은 아시안게임 사격 챔피언으로 거듭났습니다. 수영 종목에서 오자적 선수가 여자 200m 접영 경기에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을 거머쥐고 베테랑인 리 빙결 선수는 여자 자유형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남자 자유형 100m 경기에서 올림픽 챔피언 반전락 선수가 우승하고 여자 평형 50m 경기에서 중국 당전정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남자 100m 배영 결승전에서 베테랑인 서가여 선수가 또다시 52초대 기록을 세우면서 대회 기록을 깨고 우승했습니다. 여자 자유형 100m 계주 경기에서 중국팀은 역시 대회 기록을 경신하는 성적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모술 종목에서 중국 동심 선수가 제차 여자 태극권 태극금 종합 경기에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1: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은 예멘 후티 무력과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후티 무력은 미국과 교전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0: 오늘 시간에는 오스트랄리아에서 성장 공간을 넓혀가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6 오스트랄리아 전기 이동 박람회가 18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열렸습니다. 박람회에서 여러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신차를 출품했습니다. 현장에서 인터뷰에 응한 많은 관계자들은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기술 혁신과 현지화 운영으로 오스트랄리아 시장을 한층 더 깊이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행사장에는 체리, 광주 자동차, 상해 자동차 명자, 장성, 지크, 비아디 등 중국 자동차 브랜드가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신에너지 차량을 집중 전시했습니다. 많은 현지 소비자들이 부스 앞에서 차량 정보를 문의하고 시승을 예약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남 오스트랄리아 캥거루 섬에서 온 스텐실은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약 8개월간 사용했습니다. 스텐실은 박람회에서 새 모델을 보고 현재 타고 있는 차를 새 것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라며 중국 자동차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람회 최고 경영자 댄 시저는 올 들어 오스트랄리아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또렷하다고 표했습니다. 차량 요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전기차의 실용적인 장점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댄 시저는 오스트랄리아는 국토가 넓고 장거리 이동 수요가 많아 과거에는 전기차 주행 거리 등을 걱정하는 시각이 있었으나 선택 가능한 차종이 늘고 실제 이용 경험이 쌓이면서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차가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일상 이동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점점 더 인식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시장 지표도 이런 변화를 보여줍니다. 오스트랄리아 연방 자동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 오스트랄리아 순수 전기차 판매는 27,089대로 전체 신차 판매의 24.9%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했습니다. 같은 달 신차 판매 상위 10개 브랜드에는 비아디, 장성, 상해 자동차 명자, 지리, 체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댄 시저는 중국 자동차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출이 현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차는 스마트 기술과 사양,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고 각 시장 수요에 맞춰 제품을 빠르게 조정하는 중국 업체들의 실력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리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법인 사장 루어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의 중국 전기차 브랜드 수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근본 이유로 중국 전기차의 종합 경쟁력을 꼽았습니다. 루어는 기술뿐만 아니라 디자인, 품질, 가치 그리고 다양한 신에너지 동력 선택지를 갖췄기 때문이라며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결코 가격 하나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브랜드의 오스트랄리아 진입이 늘면서 현지화 운행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상해 자동차 명작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시장 총괄 디미트리 안드레아디

대표는 오스트랄리아 소비자에게 고유의 운전 습관과 제품 수요가 있는 만큼 차량 주행 설정, 사양, 색상 등을 이에 맞춰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 자동차국제 오스트랄리아 법인 시장부 관계자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학습 시간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론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수석 시간에는 철새의 이동생명선을 공동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주금총 신시대 종북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종북 공산당의 행동 지침이고 당과 국가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할 지도 사상입니다. 쪽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목표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수립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반드시 사회주의 기본 경제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일으키게 하고 정부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며 새로운 발전 단계를 파악하고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에 기초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국내 대순환을 추출하고 국내 순환과 국제 순환이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서둘러 구축하며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과 안보를 통일적으로 계획할 것을 명확히 한 것.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는 당의 지휘에 복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기풍이 훌륭한 인민군대를 건설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건설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는 민족의 부흥을 위해 복무하고 인류의 진보를 촉진하며 실용의 국제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 전면적인 종음시당의 전략적 방침을 명확히 하고 신시대에 있어서의 당건설의 정적 요구를 제기하여 당의 정치건설, 사상건설, 조직건설, 기풍건설, 교류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제도건설을 그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며 부패척결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며 위대한 자기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선도할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 14개 견지란 바로 모든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견제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제하며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제하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인민의 권리 행사를 견제하고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를 견제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 체계를 견제하고 발전 과정에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론 공생을 견제하고 총체적인 국가 안보관을 견제하며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용도를 견제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제하고 조국 통일을 추진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축을 견제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오음하게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13개 방면의 성과란 바로 당의 전면적인 령도의 견지, 전면적인 종음지당, 경제건설, 개혁개방의 전면적인 심화, 정치건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실시, 문화건설, 사회건설, 생태문화

0: 건설, 국방, 및 군대 건설, 국가 안전 수호, 한나라 도제도의 견지와 조국 통일의 추진, 외교 사업 등에서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발생한 역사적 변혁이다. 여섯 개 반드시 견지란 바로 반드시 인민지상주의를 견제하고 반드시 자신자립을 견제하고 반드시 수종혁신을 견제하고 반드시 문제의식을 견제하고 반드시 체계관념을 견제하고 반드시 조나를 품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10개의 명확, 14개 견지, 13개 방면의 성과, 6개 반드시 견지는 내적으로 연결된 요기적인 통일체로서 우리 당이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를 개조하는 과정에 거둔 소중한 경험과 중대한 성과가 응집되어 있고 리론과 실제 상호 결부 및 인식론과 방법론의 상호 통일이라는 선명한 특색을 구현하고 있으며 함께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체계를 구성했다. 이 과학적 체계는 논리가 오밀하고 내포가 풍부하며 체계적이고 새로운 실천을 지도하고 새로운 사상은 새로운 노종을 선도한다. 신세의 당과 국가 사회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당조항과 조원당의 핵심인 습금형 총소기가 기자비가 돼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이 과학적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신시대에 들어선 후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당의 기본 이론, 기본 노선, 기본 방략을 정면적으로 관찰하며 위대한 투쟁, 위대한 공정, 위대한 사업, 위대한 꿈을 총담하면서 일련의 전략적 조치를 강구하고 일련의 변혁적인 실천을 추진하여 일련의 돌파적인 진전을 이룩하고 일련의 대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치, 경제, 의식 형태, 자연계 등 방면의 위험과 도전에 따른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많이 해결하고 먼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중대한 일과 중요한 일들을 많이 성사시켰으며 경제의 빠른 발전과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이라는 이대 기적을 창조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다.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위대한 실천 속에 뿌리내리고 리론적 지도와 실천적 모색의 상호 통일을 견지하면서 실천을 지도하고 추진하는 과정의 거대한 진리의 힘과 독특한 사상적 매력을 과시함과 아울러 실천의 검증을 받고 실천의 위력이 부여된 강대한 사상 무기이다.
1: 지금까지 학습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론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습니다. 론단은 인공지능의 윤리 원칙을

실행 가능한 관리 방안과 실시 조치로 전환시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광범위한 혜택을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당면 인공지능 관리의 감독관리 진척과 기술 승격의 불균형, 글로벌 자원과 참여권의 불균형 등 문제가 존재하므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은 발전과 안전을 병행하는 책임적 자세를 보여줬으며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이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인공지능 응용 대국인 중국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끊임없이 보완하면서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자명 방법, 인공지능 과학기술 윤리 심사와 서비스 방법 시행권, 인공지능 인터랙티브 서비스 관리 자명 방법 등 문건을 출범해 생성식 인공지능 서비스의 등록 업무를 전개하고 인공지능의 안전과 신뢰성, 통제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논단에 참가한 일부 업계 인사들은 인공지능 감독 관리 면에서 중국이 출범한 법률과 법규는 중국이 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이 동반하는 위험 부담을 깊이 중시하고 입법을 통해 위험 부담을 관리 통제하며 첨단 기술이 정확한 궤도에서 발전하도록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인정했습니다. 호북대학 컴퓨터학원 교수 정력은 중국은 인공지능 관리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유럽동맹은 지난 8월 2일부터 인공지능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 100억 차를 도발했습니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의 무국경 인공지능 윤리 전문가 인터넷 회원인 시부 얀센은 오픈소스 모델과 개방 가중치 모델 면에 대한 중국의 기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일부 모델은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모델에 대한 전 세계 신뢰도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리를 보완하는 면에서 중국은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으고 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각국과 함께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창의를 제출한 중국은 연 8년 동안 글로벌 인공지능 대회를 개최하고 세계 인공지능 협력기구의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실리를 공유하도록 촉진하는 한편 공동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리야드에 위치한 국제인공지능연구와 윤리센터는 중국대학과 과학연구기구와 함께 동반자 관계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대리주임 마지드 알리 셰헤리는 인공지능 혁신과 감독관리의 균형을 추진하는 면에서 중국이 국제협력을 선도하고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 탈선하지 않도록 확보함으로써 전 인류의 복지를 적극 도모하길 바란다고 비웠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조작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절세의 이동생명선을 공동수호하는 중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반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생태환경의 청우개입니다. 세계에서 조류자원이 가장 풍부한 나라 중 하나인 중국은 전 세계 철새의 다국 간 이동에 중요한 통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철새 이동 통로 9개 중 4개는 중국 영내를 지납니다. 삼림과 해양과 함께 지구의 3대 생태계로 불리는 습지는 많은 조류의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은 철새 이동 통로를 보호하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최근 연간 중국은 습지 보호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습지 보호와 보건 사업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 중국의 습지 면적은 아시아에서 제1위, 세계에서 제4위에 놓였으며 중국의 국제 습지 도시 총수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합니다. 2024년에 중국 황해 발해 철새 서식지가 세계 유산 명부에 등재됐습니다. 려宁성 단동의 암덕강구에서 상해 송명의 동탄까지 산동 동영의 황하구에서 하북 창주의 남대항까지 많은 습지는 철새가 서식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생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 됐습니다. 미얀마 자연보호협회 집행주임 베이표야는 장기간 중국 전문가들과 합작을 진행해 왔습니다.

0: 인사며 공공정책 분석가인 자니스 벨트는 생태환경 립법을 체계화로 매진시키고 중요한 절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상부 설계를 보완하고 제도 보장을 건전히 했으며 이런 방법은 참고적 이의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를 그 영향은 국경을 훨씬 초월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공동 목표를 둘러싸고 중국은 선후에 오스트랄리아, 한국, 뉴질랜드, 러시아 등 나라와 함께 양자간 철새 보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두루미와 따오기 등 멸종 위기 종의 다국 간 감축 보호 사업에 기재적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중국 단동의 암덕강구와 뉴질랜드 미란다 보호구역이 말리나 상거했지만 밤꼬리 도요새의 이동 통로를 함께 보호함으로써 20여 년 동안 많은 미담을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 총리 저신다 아던은 뉴질랜드와 중국을 오가는 밤꼬리 도요새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부터 파양호 보호구와 몽골국 야생생물과학과 보호센터는 제두루미를 둘러싸고 과학연구와 협력을 전개했으며 몽골국 항류연구 전문가들은 여러 해 동안 중국에 와서 제두루미의 월동 상황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몽골국 야생생물과학의 함강이었습니다.
1: 자고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됩니다. 열 공급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 사업으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1: 열 공급 기간은 이거 매년마다 이렇게 지정된 시간은 예, 10월 20부터 4월 20까지입니다. 예,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노력하며 예, 혹시나 한파가 일찍 오거나 아니면 늦게 풀리면 공급 시작이 앞당겨지거나 종료 시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우리 지금 한창 열 공급 뭐 전이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준비가 우리 회사는 다 준비되어 있고 예. 지금은 매년은 보통 10월 20일부터입니다.
0: 네, 예. 그래요. 이제 10월 20일부터 정해져 있지만 기온과 변화에 따라서 또 조금 네. 앞당겨질 수도 있고
1: 네.
0: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
1: 네.
0: 네, 그렇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1: 네.
0: 그래요. 네, 본격적으로 열 공급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집중 열 공급 그룹 유한회사에서는 어떤 사전 점검 및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미리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우리 회사에서 파멀이라고 하죠. 예,
0: 네.
1: 이 파멀은 보통 집안에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파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
0: 네.
1: 보통 집안에 주방 쪽이나 아니면
0: 네.
1: 화장실 쪽.
0: 네.
1: 예, 이 두 부분에 보통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우리 열 공급 전에는 그 파멀 상태를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0: 네.
1: 예. 확인을 하는 경우가 어떤 분들은 우리 집 온도가 이제는 온도가 한창 열 공급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0: 네.
1: 한창

0: 그 온도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면 예,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마무리가 관비한 상태로 네. 있는 상황도 있고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화물 상태도 확인하고
1: 네.
0: 그 다음에 관도 공로관도의 이 또 로스된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장기 외출 시 예, 장기 외출 시 혹은 집이 많이 또 비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1: 네.
0: 먼저 오셔서 보팅 하시든지
1: 예,
0: 또
1: 네.
0: 이런 또 보팅 와서 먼저 일단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미리 또 가서 수속을 마쳐야 하는 거죠.
0: 네. 그리고 또 난방비 납부도
1: 네.
0: 준비도 하시고 매년 10월 20전으로
1: 네.
0: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납부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0: 동쪽 예, 요거지가 집중열 공급 구역이고,
1: 네.
0: 예, 그리고 연소 쪽은 연대부고, 예,
1: 네.
0: 회사 이름은 연지시 집중공热集团有限公司,
1: 네.
0: 이거는 집중공热区, 공热区域이고,
1: 네.
0: 연지시 연시, 공热有限责任公司면 연소 구역이고,
1: 네.
0: 시부라고 적혀 있으면, 원래 그, 새 체육장이지 않습니까?
1: 아, 네.
0: 예, 새 체육장 부근하고 저양천 시민들이 구역입니다. 거기.
1: 네.
0: 예, 하지만 다 우리 회사에서 열 공급을 집중적으로 예, 열 공급하시기 때문에
1: 네.
0: 모든 상황에 따라서 뭐 자문하실 때에는 250114에 예, 자문하시면 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올해 이 주거 네. 주택과 또 비주거용 주택의 이 열공급 요금 기준은 변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할 수 있으니
1: 네.
0: 예, 와서 신청하시고
1: 네.
0: 자기 집 상황도 말씀하시고 네.
1: 네.
0: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 몇 년씩 돈을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1: 네.
0: 내느냐 하면 또 모두 또 자기 개인 상황이 있으시고
1: 네,
0: 네 그러니까니 오셔서
1: 네.
0: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가
1: 네.
0: 현장도 검사하고 우리가 또 공로일을 소비하는 시통이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
1: 네.
0: 또 적혀있는 상황도 보고
1: 네.
0: 여러 가지를 많이 봐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 안 하실 때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1: 네, 네. 법적 절차대로도 진행할
0: 네.
1: 수 있다는 거죠.
0: 네.
1: 네, 그래요. 이제 따로 이제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뭐 벌금이나 더 이제 비용이 더 붙는 거는 없습니까?
0: 네,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1: 네.
0: 예, 상황에 따라서 이분이 집이 혹시 오래 안 나가셔서 어떤 분들은 보팅을 하셨는데
1: 네.
0: 예, 보팅을 하셨는데 와서 이듬해 와서 다시 신청 안 가져가지고 예전 금액이 적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따라서
1: 네.
0: 예, 우리가 또 보아야 되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법적 절차를 우리가 또 진행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지난달부터 열공급 비용을 납부하라는 네, 통지가 이제 여러 소구역 단지에 붙어 있던데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열공급이 납부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영업청에 와서 납부할 수 하시겠으면
1: 네,
0: 네 모두 지금 우리 열 공급 회사에 모두 네 개 곳이 있습니다.
1: 네.
0: 예, 한 곳은 우리가 인민로 왕통쇼区
1: 네.
0: 예, 여기에 오시면 门市 1층하고 2층에 거기 또 적혀 있습니다.
1: 네.
0: 영업청 이렇게 수입청이라고
1: 네.
0: 예, 예, 거기 와서 돈 내시면 되고 연소하고 발전
1: 네.
0: 예, 그러니까 그 연대 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1: 네.
0: 발전에 있는 주민들은 그 주정부 있지 않습니까? 주정부 서쪽에 신조야웬쇼区라고 있습니다.
1: 네,
0: 거기 2층에 가시면 또 우리 영업청이 있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새 체육장.
1: 네. 네,
0: 새 체육장 동쪽편에 또 우리 영업청이 한내 있습니다.
1: 네.
0: 예, 거기는 또 그 새 체육장 주민들이
1: 네.
0: 거기 또 영업청에 가셔서 낼 수 있고,
1: 네.
0: 예, 조양천 주민들은 그 펑정 쇼区라고 있는데
1: 네.
0: 그 맞은편에 邮政银行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 邮政银行에 가시면 우리 회사 직원이 또 거기서 안내해드리는 예, 창구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거는 영업청에서 내실 수 있는 통로이고
1: 네.
0: 지금은 또 다 인터넷으로도 내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0: 예, 인터넷으로 내시려고 하면 웨이신 생활 결제
1: 네.
0: 예, 우리가 위챗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 네.
0: 예, 위챗에 들어가 보시면 웨이신 생활 결제라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거기에 더 정확하게 더 들어가시면 또 공란페라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거기에 우리가 매진마다 붙여놓는 그 통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거기에 있는 공로변호 있습니다.
1: 네.
0: 예, 이 공로변호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호마이기 때문에
1: 네.
0: 예, 주민들께서 이거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예, 그 이 공로변호를 입력하시고 이제 아까 말하다시피 어느 구역이 있는 분들이면 어느 구역이 회사 이름으로 예,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서 쪽에 있는 그간이 연대 쪽에 있는 주민인데,
1: 네.
0: 예, 근데 보지 않고 그냥 거서 연지시 지중공로集团有限公司를 입력하시면 내실 수 없습니다. 예, 연서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연지시 연시 지중공로有限.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하다시피 통지단 납부서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시부
1: 네.
0: 예, 연지시 시부 요센 공스.
1: 네.
0: 예, 여기 있는 주민들도 지금 말할 수 있는 그 새 체육장 동쪽에 계시는 주민들도

0: 민들은
1: 네.
0: 예, 옌지시 시부 요센저런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발전에 있는 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또이 지중공热 예, 여기를 또 이렇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지단에 입력된 회사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이제 이런 스마트 기계가 사용이 어려운 또 어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0: 네.
1: 직접 영업청을 방문하여 비용을 납부하기를 원하는데, 납부가 가능한 영업청 위치와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영업청에 오셔서 예, 열 공급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오실 때 그 통지단이 있지 않습니까? 납부 통지단. 예, 납부 통지단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전에 납부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소가 기재된 서류라든지 집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또 와서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또 보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구역의 특징상 외국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니 예, 친구를 부탁하거나 친척을 부탁하셔서 오는 분들이 많으신데
1: 대리인이죠.
0: 예, 대리인이 또그 신분증하고 그 위임장, 외투수라고 하죠. 예, 그거 다 가지고 오시면 예,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 안 하시는 주민들께는 또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현금도 우리가 다 예, 받을 수
1: 현금으로.
0: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오시기 전에 혹시 위치가 아직은 딱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2500114에 전화하셔서 예, 자문하셔서 주소를 확신하고 예,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 그래요. 장기간 집을 비우는 등 사유로 열 공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열 공급 중지 신청 마감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0: 예, 마감 기간은 보통 우리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추천합니다. 예,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에는 중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부터 우리는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도에 물이 들어가고 압력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 문건에서는 10월 10거지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 문건에서 10월 10거지라고 적혔는데 보통은 추천은 9월 말 전에 오시면 예, 어떠한 조건에서도 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그럼 临시 열공급 중지와 영구 열공급 중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0: 임시 중지는 일정 기간 내에 돈을 납부를 하는 데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임시 중지는 매년 100분제 20을 내셔야 됩니다. 기초 열 공급비를 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영구 중지는 그 해당 해부터 안 내셔도 되지만 내가 회복하실 때에는 그 전에 매년에 100분제 20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어떤 주민들한테 해당되는가 하면 외국을 가시던가 아니면 외지를 가시던가 예, 매년마다 와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 매해 그열 공급 이 보팅 임시 중지하는 건 우리가 꼭 검사합니다. 예, 매년마다 검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지 가시거나 외국 가시는 분들에게는 영구 신청을 추천하는 분들에는 우리가 매년마다 가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밖은 우리가 주민을 거치지 않고도 우리가 확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내에는 또 우리가 들어가서 안전 검사도 해야 되고 예, 상황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실내로 들어가는 임시 중단하는 분들께는 조금 예, 절차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열공급 중지 그 수속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이제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열공급중지수속은 잠시상 온라인으로 처리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또 현장 확인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또 신분증집 이런 것도 서류를 또 우리가 또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온라인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 회사에 주문하셔서 어떻게 그 위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자위신 하실 되죠.
1: 위챗으로.
0: 위챗으로도 자위신 하셔가지고 집조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특수 상황에 따라 맞게 우리가 또 방문은 할수 있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이나 외지에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0: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집을 상태를 확인하는 동시에 집주인이 이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 관도에는 물이가 들어가고 집이 재산 안전도
1: 그렇죠.
0: 다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민들하고 이그 중단 수속을 하실 때꼭 물어보십니다. 집주인인가? 아니면 손님이가 혹시 그냥 거기서 와서 머무는 사람, 주민인가? 꼭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만큼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그래요. 열공급을 중지한 후에도 이제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 요금 기준은 또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0: 이 100분제 20에 대해서 납부하는 경우는 우리는 일단 먼저 그 문건이어야요. 우리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물어보십니다. 이거 왜 100분제 20을 받느냐? 중지해도 우리는 그 배관에 대해 또 유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파 방지라든가, 이게가 또다 공용 설비 운영에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우리가 돈을 받는 규정은 또그 문건에 의하여 우리가 받습니다. 모든 거는 또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요금 기준도 규정에 따라서 받습니다.
1: 그래요. 이제 열 공급을 중지하였다가, 이제 모든 세대가 열 공급을 중지를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지 신청 제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0: 제한 조건이 아까 말하다시피 배관에 물이 들어가서 압력이가 우리가 처음부터 압력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차츰차츰 왜냐하면 모든 설비를 점검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압력이가 만약에 정상 그 수치에 도달하였을 때는 중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금이 있는 경우
1: 체납금이 있는 경우.
0: 체납금이 있으면 바로 그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시고 그리고 그냥 신청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떤 상황은 그 현장에 가보시면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이미 배관에 물이가 다 들어가고 어떤 집은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여러 집이가 한개 farmer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 집이 한개 farmer 쓰고 있는데 중간 집이 보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상황에 제한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1: 부합되지가 않죠.
0: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좋기는 아까 말하다시피 9월 말 전에 우리가 모든 운영이가 실행되기 전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보통은 제한되는 조건은 없을 겁니다.
1: 그래요. 열공급을 중지했다가 또 열공급을 진행하는 기간에 다시 사용하고 싶을 경우에는 회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열공급 기간 중에도 회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1: 네.
0: 예, 다만 이미 공급이 우리가 한창 진행 중인 시기이기 때문에
1: 네.
0: 아까 말하다시피 제한될 수도 있고
1: 네.
0: 예, 일단은 현장 점검을 하시

0: 아, 네.
1: 예, 아까 말하다시피 파머리라든가,
0: 네.
1: 예, 그리고 그 미납금이 있는지,
0: 네.
1: 예, 그리고 또 회복하는 신청 가운데서 또 그 자료가
0: 네.
1: 다 있는지, 예, 모든 걸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네.
1: 100분제 100은 회복할 수 있다고는 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9월, 10월, 9월 중, 9월 말 전에
0: 네.
1: 회복할 주민들도 9월 말 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예.
0: 그래요.
1: 예.
0: 도중에 열 공급을 회복했을 경우, 네, 열 공급 비용 그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수수료는 또 없습니까?
1: 네, 추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냥 그 임시 중단은 100분제 20, 열 공급 비용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0: 아, 네.
1: 예, 그러면 또 회복하실 때에는, 도중에 회복할 경우에는
0: 네.
1: 나머지 100분제 80을 모두 지불하셔야 됩니다.
0: 아,
1: 예,
0: 네.
1: 모두 100분제 80 모두 지불하시면 됩니다.
0: 네.
1: 예, 어떤 주민들은 10월 전으로 이렇게 임시 중단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2월에 혹은 1월에 오셔서 회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아, 네.
1: 그러면 이제 당지 우리 그 문건에 의하면
0: 네.
1: 네, 나머지 100분제 80을
0: 점검해야 할 실내 시설 부분은 네,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실까요?
1: 일단은 오래된 주택은 배관이 부식 여부를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부식
1: 예,
0: 하는
1: 부식이
0: 거죠.
1: 되었는지 안
0: 네.
1: 되었는지. 왜냐하면 오래된 주택은 보통 우리 그 farmer 있지 않습니까? 예,
0: 네.
1: farmer 상태가 작동되는지 작동 안 되는지
0: 네.
1: 예, 이런 여부도 확인해야 되고,
0: 네.
1: 예, 그리고 초기에는
0: 네. 네.
1: 그리고 그 배관 동파라든가
0: 아,
1: 예, 그런
0: 네.
1: 우려가 있으니까
0: 네.
1: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 추천하는 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시설 계단입니다.
0: 네.
1: 그 지금부터 우리 배관이 모든 안전을 점검하기 때문에 예,
0: 네.
1: 지금부터 우리가 시험하는 도중이죠.
0: 아.
1: 예, 근데 지금 여름에는 우리 배관에 안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0: 아,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파머를 관비하시라고 합니다. 예, 일단 파머를 관비하시고 그러면 그 찌꺼기라든지
0: 네.
1: 우리가 집안을 들어 모으게 차단하는 작용도 합니다.
0: 네.
1: 예, 그리하여서 우리가 지금 파머 상태도 확인하는 동시에 파머도 우리가 관비하시고 한 두날 정도 그리고 열고 물이 새는지 예, 누수가 있는지 예, 이런 상태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0: 그래요. 만약 이제 열 공급 시설 그 수리가 생겼다면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또 어떤 부분은 열 공급 회사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입주자나 물업 회사에서 책임지는지 네, 얘기해 주실까요?
1: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우리가 일단 현장 가봐야 됩니다.
0: 아, 네.
1: 예, 입주자는 집안의 배관이랑
0: 네.
1: 예, 방열기, 이런 파멀 등 이런 시설을 책임집니다.
0: 아,
1: 예, 그리하여 그 우리가 있는 그 파멀 일이라고 하죠.
0: 네.
1: 예, 그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봐서 어떤 데는 더 훈훈한 집도 있고 훈훈 아니한 집이 있습니다.
0: 네. 네.
1: 예, 훈훈하고 훈훈 아니한 집을 어떻게 가리느냐? 훈훈한 집은 복도에 예, 복도에 우리가 열 공급관도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예, 그러면 그 밖에도 파멀 예,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면 파멀부터 시작하여서 안에는 그 집주인이.
0: 네.
1: 근데 그 상황에도 봐야 됩니다.
0: 아.
1: 현장 상황을 또 보셔야 되고.
0: 네.
1: 예, 근데 이 수리, 예를 들어서 집에 뭐, 일단은 이런 입주자가 여김에 대하여 물어보실 때에는 꼭 집에 어디가 고장 나거나 예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우리 250-1214에 전화하시면 우리 그 구역에 예 기술자이니 예첫 번째 시간으로 가서 집에 입주하여서 예 봅니다.

0: 어떤 상황인지. 예, 예를 들어서 집안에 뭐 배관이라든가 밸브가 고장났을 때는 우리 기술 지도로 할수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1: 이제 열공급 기간 집안이 춥거나 이 온도 편차가 크고 물이 새거나 배관 소음이 발생하면 어느 곳에 또 고장 신고를 해야 하는지 출동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걸립니까?
0: 네, 지금 우리 전 구역의 자문전화 아까 그2500114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누수가 발견됐을 때는 漏水라고 하죠. 예, 漏水가 발견하였을 때는 우리 24시간 자문전화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2500114에 일단 전화하시면 우리가 제일 빠른 속도로 예, 우리 입주자한테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을 듣고, 거리가 멀 때에는 상황 설명을 듣고, 우리가 기술 지도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제일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서, 예, 지금 상황에 맞게, 예, 수리도 하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한창 지금 试水 하는 계단이기 때문에, 모든 여기서도 제가 부탁할 일은 지금 딱 시설 계단입니다. 우리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일단 집안에 漏水하거나 하실 때는 일단 화물을 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회사의 이시 정부의 호소에 따라서 예,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당겨서 예, 열 공급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거나, 예, 그러시면 250114에 자문하셔서, 예, 온도를 측정하시겠다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신청하시면
0: 예, 그,
1: 되는군요.
0: 지금 문건이 하면, 미달 정도는 18도입니다. 예,
1: 18도.
0: 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0: 하지만 또뭐 18도까지도 18도 됐다고 소리, 이거 우리가 그냥 그 이상 뭐, 그런 예
1: 온도에만 근거하지
0: 너무
1: 않고, 또 현장에 가서 측정을 제대로 해야겠죠.
0: 예, 그리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열 공급 열에 맞게끔 우리가 많이 복무에 노력을 하고 예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예 우리들도 예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0: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모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1: 전국 시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해 오늘까지 20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강원은 바로 민강의 홍수 침수 법칙과 강바닥 하도록 하며 자연 생태의 아름다운 경치가 인간 세상에 영원히 자리 잡도록 하며 고요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로 록수청산이 곧 근산이고 은산입니다. 이는 중요한 발전 리념이자 현대화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중대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록수청산이 곧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말은 경제발전과 생태환경 보호의 관계를 천명했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면 곧 생산력을 보호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면 곧 생산력을 발전시킨다는 도리를 제시해줬으며 발전과 보호의 협동적인 공생을 실현하는 새로운 경로를 가르쳐줬습니다. 록수청산은 자연적 부위고 생태적 부위면서도 사회적 부위고 경제적 부위이기도 합니다. 생태환경을 보호하면 곧 자연의 가치를 보호하고 자연 자본의 가치를 증대시키며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잠재력과 후속력을 보호해 록수청산으로 하여금 생태적 효과성과 경제적 및 사회적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됩니다. 생태환경 문제는 결국은 성장 방식과 생활 방식의 문제이므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혁신, 조화, 녹색 해방, 공유에 기초한 발전 리념을 관철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공간 구도, 산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을 서둘러 형성하며 경제 활동과 인간의 행위가 자연 자원과 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진행되도록 제안하며

0: 자연 생태의 복원을 위해 시간과 공간을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태옥 작사 백희남 작곡의 고향의 강렬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한복령 깊은 산속
1: 가사입니다. 두만강 거슬러서 그림 같은 700리길 선봉령 깊은 산속 터널 지나 찾은 백산 친구된 손님들과 얼싸안고 돌아가니 민송도 너울너울 백도라지 춤을 추네 고향의 강이여 기쁨 싣고 흘러흘러라 산과 물 이어지듯 우리 인연 영원하라 한철호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위대한 자연이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 맑은 영혼의 하이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

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프스 소녀 하이디를 읽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디는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주위를 바라보고 있던 선생님은 하이디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이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지만 슬픔을 안고 이곳에 온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멋진 경치를 즐길 수가 있을까? 슬픔이라니요? 어느 누구도 슬픔 같은 것을 가지고 이곳에 오진 않아요.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단다. 오히려 주위가 아름다울수록 더욱 슬퍼지지. 이런 마음을 하이디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그 기분을 잘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그럴 때마다 노래를 들으면 좋아진대요. 하이디와 클라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피터는 혼자서 계속 투덜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목장에 함께 온 하이디가 클라세 선생님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피터는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의 등 뒤에서 주먹을 치켜들고 때리는 시늉을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솟아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다! 아직 배가 고프지 않는데 염소젖이나 한 잔 마실까?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하이디도 그것이 좋겠다면서 피터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피터, 클라시 선생님과 내가 마실 염소젖 두 그릇 부탁해. 우린 지금 그것만 먹으면 돼. 그럼 도시락은 누가 먹을 건데? 그건 너가 먹어도 좋아. 하지만 염소젖은 빨리 부탁해. 피터는 바람처럼 달려가 염소젖을 짜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하이디가 염소젖을 마시기 시작하자 피터는 재빨리 배낭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커다란 훈제 고기를 보며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배낭 속에 손을 넣으려는 순간 아까 주먹을 치켜들고 선생님을 때리는 시늉을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피터는 아까 서 있던 곳으로 달려가 두 팔을 벌려 높이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비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피터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음식이 있는 곳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와 헤어질 때쯤이면 선생님은 반드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영감님께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즐거웠던 9월도 끝나고 드디어 클라세 선생님이 프랑크푸르트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은 그동안 이곳에 정이 들어 떠나는 것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하이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세 선생님은 할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하이디에게 말했습니다. 좀 바래다 주겠니? 하이디는 클라세 선생님과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이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겠구나. 하이디를 프랑크푸르트에 데리고 가서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말이야. 하이디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집들, 쌀쌀 맞은 로텐마이어시, 무뚝뚝한 토이네테. 하이디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또 이곳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 그 편이 좋을 것 같구나. 그럼 몸 건강히 있어라, 하이디. 클라제 선생님이 하이디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이디도 손을 내밀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라제 선생님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은 몸을 돌려 서둘러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하이디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로 엉엉 울며 클라제 선생님의 뒤를 쫓아 뛰어내려갔습니다. 클라제 선생님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따라온 하이디 얼굴이 온통 눈물투성이었습니다.
1: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 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 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우정.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 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자 가수의 살구나무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엄격한 수행을 거듭한 사람도 모두 불쾌를 경험합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쾌해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불쾌해집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한 쌍으로, 괴로운 일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진자의 폭이 커지므로 그 일을 완수했을 때는요,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자의 폭이 적어서 커다란 성취감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쾌하게 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쾌가 커지니까요. 포인트는 불쾌해졌을 때 순간적으로 쾌로 바꿀 수 있는 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뇌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 환경을 바꿀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现在是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

0: 小人。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